0: Sendolinge, Shamla number two mutuce. Loga sequine, chongilla guwe, loju y rinki, chananzon ki benjota, jiso pigi gi chumje gorki jilin gojito. Jangje juyi, pugu number tara, jangdo tunle rine yamje tarsi quibsi, sinsinaruna.
1: Jello, nidon jame juju lor. Loga sequine, chongilla guwe, yalun sashimu pigi gi tunzam sarjansi to libyupsi. Loju gaje bebung chebaju, chananzon ki singleta, rine. 유고로 퇴내제 냠제 띵습 총대 비제토의 폐제지 콤답 응아르웨 띵도송 엽지 동제 개발의 신은 제로 니도 겸의 주주론의 제로 니도 겸의 뉴슈 쨍을 로파라 종용기

0: 사고기 튠제 링탄 돈벌 고르 통주로 주탄 제조 뒨돈네 고르 통주로 뉴시생아 탄 제조 제동 급제 파라파로 탄 지조 제제 시종 돈벌 고르티 뒨돈 야미 뒨주네 고르 통주로 숨탄 제조 뒨돈 파파와 총습제 유미 미리 찬염 거주 쇼베 용법 고르티 고동압제 초주네 고르티니 탄 제동 급제 십주생아 파라파로 엽시 타자차는기 튠디 탄 저주 시베 시튠 제도제 덴베 제리디 야롱 장병 원의 대진 원시 엽시
1: 前面就这一趟自信地主写的结构给四句新部队别贴也是用途也弄脏部产能同步我你我听日久的街道给孙秀把信誉前家自信有他有我听日给把他东住电视铃他铃人不打恰孙的我将有六日的监别增重提大通格我们的卡了其龙秀七星在自信官别撒下写印吧三六娱乐科的格 人文出大呢，常常总去揭开其上当三学题日了，总共给北侧土位批改给定出他，蒙西十学题时，罗举一人常常总去托他派出所揭开我了教他，将到批改东位都是他用去的，人在今呢，星座那所母亲就要咱们去呢，起步呢，将到去新开了教育。 杰康族用其中这电波电呢，让用中人别那在天对南昌三百起车队总起车间电缆阿托巴塔，落达了天对起在转车进塔，你懂新的杰康松江塔，人塘新桥人家的团建节日，杰克萨街大东边七桂林呢，出去人一三都走的，云南进去过呢，可以用给杰康过去塔，自信大强，其实大东街给来团别瓦塔。
0: 出版塔、出版冷路塔、南边冷路团结南北切的，桥上关的区别与南京去也看大脚麻辣做卡了。香塔、重点阿塔、重做塔、地块额中阿边、地拉阿、让江江人边也看西北做江去北端路做对切的。总共给天顶新的北站零一塔、重设给也看如果了，也做也把它的配件做完了，也看给蒙西订阅。国际人民的团结团结当地，蒙族给蒙西订阅当晚。
2: 河南总督那边中期六个女局长们直接团练零年，让总局女局长们直接团练零期南昌唐不提车了。明儿了，可能是被社部脱学的女局长们直接团结定期时间也不止。湖南株洲以卡带票据了六角的天空来电呢，团练零期六在西北塘团结所中，廿种脱单，夹角苦竹金林阶级团练科技西北马拉队的，罗在西部罗三年铁给我最女婿来个了队呢。
0: 芒草亲戚国子呢，求救了，冷不如救他不切，也不是。罗秀玲，我住当地前辈，军队全部穷绝。他南总给西军引起所来开来，送基层前呢，将勇气女局长们直接苏州林通马塘，为首趟前去送地去，北端列车通马军呢，为首南昌送地浪岸，差点通呢，落当地，将到女局团练也是也不得了，偏见情也不是。每日那些所来人，我说，交个粗心，能不他不他。 别说哇，新贵说前天水军团练的北站拖地人不的穷呢，细菌热咱们吃也不是，令人又不是了。接了你当下面女婿这样老了，常常从给边角了趴在六个中间的给总堂去当中间的中医的，俺当不了的呢。团练偏见了，从这有多少话特别不是？团练了北站零年的穷阿堂推中，听着新来偏见的空的点头清醒。 总用给听着团练马拉军车明白了，推个长途当呢，才是土味，实行母亲泥塘，接动姐姐，撒包汤，有个七八汤，接了你当家们女婿怎样老了，昨日团部转去泥塘，团团过节时呢，老阿对马拉团练八级兄弟，结个平白，新来听着进去，别团快图当一批。
1: 我们人类学校去遇过了人的钱呢，推着给我才对白天，老去白转超速点，点住将去用完人们。 罗居人常常总去人类渔果台，门卫同学母推起着担心。人在今呢，门卫果同学的吉他，趁热当咱们当地，人类渔果的客坐在南昌，就去准备他，背着人类用完了女婿渔果归的大约。三月工作春节人行去人类了店呢，陪给罗居人军他，一路装备给他们增长，三对七当去看店天空节，我等顶色他。 天天不离开雨果冷天忙不，吃着过西餐吃的，没去人类西部路塘，也看不着心。重视了伢们说，那么伢们这趟，三公十步的区别，人类雨果的配件给那么三不西对的。总共人类雨果的去来两天，太多呢，初头确实配件当月，人类雨果的配件给吃了不了点呢，常常总去，不出能不怕死。 탁수 제베 차나 시베 링내 유고르 키밍창 균투 개자 취발 체유 차도도 사공시부 지자 원조타 처지르 켄덴 최고 냠군 안베디 사두 최강 슈뉴 규제 투지 럽준키 링내 유고르 부주 남부 파사 탁수 제베 차나 시베 링내 유고르 키밍창 균투 개자 취발 체유 차도도 사공시부 지자 원조타 처지르 켄덴 최고 냠군 안베디 사두 최강 슈뉴 규제 투지 럽준키 링내 유고르 AP 후다되디 정권기 링내 유고르 키 개자 취제타 슈긴 팁슈 무투 치료 당예 제로니도 니슈제앙알로르 유고르 키지 용법 골통주르 지타 제 최동 주겠으니 링내 퇴레기 청일의 용법 뒤총물에 갸제 니슈 적숨타 정중 숨구파와타 링내 유고르 키 변조르 순슈 초용내 피예 링내 유고르 키 숨년되 외미 슈샤 키 라소되 차나 종키 외미 링내 슈샤 키 퉁공 칸레제디 신뢰타 링내 유고르 제타 외미 링내 슈샤 균진냠제 띵스 용교로 꾸디다네 수균기락시티 지구내 튼디 튼레르 튼긴제와타 락제소종타 락시부소용 균진락련제 균남진기권내비디 표기나외 락제티 수균기락시네 멍추유탈키 캔딘 튼레소교와체유 폐계장부 고급 덤진치 배봉 등규렘부 사바드 폐계기 고주스 사베토 차나종키 기캄문조타 장도폐계 튼레 멍추용화제기 폐계기 뚜인초 톱다 발숨토 타견체디 총셉 타르게러 초용내 구대동화타 종콩 변주로 뷰제 링예 영화로 구대동외 양람 사베토 류사바 무투 점신예
2: 喂, 天哪, 快出去接穿了休息啊?
3: 가지배, 죽을래배, 주류여세규배
2: 아, 디이
3: 看要念蓝卡巴东大宁不得参手 中国古镇界卡巴东大撒吧 AI 卡巴东大请为我所的事
1: 生个林界项目母体内国剧图 盲区团外主 盲给三者三十块倍 宁之冲击则于总 草瓦荣相图 盲片南茶 松居所松 团居切别国 宁准修个音
0: 重对雷军如果卡 中阿巴冲走了家对切村你这冲击了则于从草瓦荣乡起冲对了这边阳塔被西端了这到我走不堂拉达了切别罗布中罗布顶地边呢我随独归他几度多的前这托巴拉爱一别别跟着苦罗塔盲村南昌组中切给用色了做马些西林都别的切不堂忙了切往外走的忙西地归塔忙族给林起南昌卡级永远的团道的缺乏了归地当呢 通托巴塘搓托巴芒片南昌老林大卫我也冲这了点点冲队雷天了那么撒巴队也不是芒座一天过堂刚哎心这日过节期内天了没别过年我这学呢芒座期别着你俺去雷天主别修着得不严习巴的呢草瓦荣乡期冲座了家队雷天如果苍梅基丁期我真是是南昌苍梅让人困难了点点 车轨没去把了重队三月二十日到都决定盲错去开始轨道去轨过天南站去轨去国走三日执行月不是龙埔重组路决赛冷不尼日朗时文章冷不如国松去加着说抗阳没把了点恰把不平行多龙话说去内最团他不去天哪军都玉米错七日决把了点价级我们经营请不定个月不是重队来天如果去推上途决定盲错去日续透过切割 从最日朗基苏鲁图加在策度最不是家具体罗国的期盲最独个安唐不如电机切不马些从最五零年他当运团民地族期盲兵协序创建图切断行住打住从头错的阿勒基就是他阿勒就在牛中盲为托他们村镇所及各在团镇日日行了习得如前呢都不修了激动期阿勒了古地当时
1: 阿勒能受牵玉米民用的时期国宋这个电波系月别起诉七八百个日朗土绝对甚至七个月没接用作了三月写月批普及不怕密切的写错呢上的重罪三年提给人群求真天空了点呢重罪念的变就得起日动话他忙做他年三年来修不怕用完的规制七八的密电求真假写主抗起不再拖动人波南昌了女修与贵规的东西 天呐 冲队来团入卡去盲水内场去里拉仓为之贵了金动局贵钱呢 冲水给人类与过团队批给动画学的军退桥北团队南昌的店呢 冲水他给给盲西电动当时 而军多年前呢落地来着准备过年我这学位呢盲水独贵要不准贵了体外感电不准贵草瓦荣想去南昌给吃过一趟而军是不是自然界给巨人西部入 年不起归他用意盲片门为苍马的托他们也不疼而军细节苍马的藤井也不切不是 龙浦重组国松

0: 안주 가 견이다 그 태규 주고 나눠르시네 태규디 갈스네 겨우 시그로 봐 태규디 그도도 뉴스나 디 뉴제디 겨우여 태규디 그도도 뉴는 랑가 코로나 딜름나 그도를 대니 예시르 태규 주고디네 장가데 망아여레 제단 안주 태규 주고디 안주 제가 다니나 지신 전에서 지도로 와 디 인도 텔리아 지 렘디 나론이시나 톱단 치슈 리그여레 먼저 답단지 치시려고 요래. 아, 나도 연용 카주니 카교니 카주니 아나 진제게 렘디 제가 잔이 주고기 태규 렘디 나로 주고디 니엘이 먼저 답단 제고래. 디치디 먼저 디나로리아 록드디 단다 계란직 치기샤 버그민도 슬랩디 넘겨 그 쪽 스파인데 뒤네 탁탁탁탁 쓰기로 봐. 최선 디 코야 맵다 가셔 코도코도 교수 다트인데 디체도 직치샤스 거다. 직치샤스 하셔 넘겨인 카다카다 그래
1: 자지 얼마
0: 다디 딱다 다지 개빈도 디수수 금시 얼마다.
1: 딱
0: 로브 탑게 카다카다 교수 진짜 제인데 셔도 직치샤스 거래. 제당 아주 셔도 디 직치인데 텔리아 능주 마셉체다. 제 셔도
1: 니체. 저주레 마산체로.
0: 마란주 두고 다니가 안다 디 나라 습소진 디르승부데 키나게 습소체디 키나 습소기 지단체는 즉 수수수소야 딩지 다 수수수소 이지 열을 봐 모담 땅 열 모담 신기 열들이 원자 키나게 다다디 밀제 모두네 키나 가르스는 템번에 크도 주지지 말아 중로 근데 전에 키나가 조교 고고 시샤쳤다 중로 찾긴데 이제 야만에 키나 남도 전에 강연을 겨우로 야만에 가열 겨우로 제가 록도 뒤지 되게 안조 견쇼다 제도 디 직 마바브데 이나 인지 민지 디나 제도 제부자다 견디게 인 인지 민지 수연 해결했어 디나 디나로 추고 견쇼베 디나로 도스테는 내주 춘주 임블라 등에 털이야 다다 제도 대진 제도 겹다 뒤고 추고리야 지 제진 도야다 파다셔야 아니 결하게 다다 제모도 보지 아니 다다 자들리도 제인도 아니 겹로 추고디 결한 겹로 동고동아 제대단 제 동고래 동도 가려서는 겹로디 돈주 독대는 겹로 주고디 진대단제 돈인데 겹로 주고디 긴지 상마에 소실리고 얻들이 등어탈 기나게 삼로스다 한다 기나 다다디 제야디 치타브레 나타브레 그봐
1: 제그나
0: 아니 기나한테 즉 주고 꼬주기 능림 시사게 예 바다 시사 제요레 제야마레 디피게야 체디 뒤제 어디 카카 견이르샤 어디 랑가 접 견이르샤 어디 슉 자니르샤 와니엘 다르데네 슈크자우르와 디슈크자니르샤 슈크제디 케나 코르가네미디 기블로그당 어조님 교드가든 사제등 스그르와 코르가 록다마우트 바임구르 제단디 록다니엘 제찬 신에디 바야 그 고조나구르와 제단디디 안조 기블로그 치 추고기 메시잖아 카지 기존에 돈인들와 기존에 돈스디 디날이야 팀주기 팀로 더듬날 하죠 충배 코리기 경우 코리디 니바르도 직 가져 준비 주고디 렘디디 콜요기 조교기 뉴제 담보래다 교제 그제 개나 교제 그제 단으로 뒤그디 교제 이제 된 거 여러다 어디 교제 당 디 슝렘디 된 콜요 슝렘디 통자 슝렘디 렘디를 된제 먼저 직 겹로그 칼로디는 니바르도 된자가 파다샤고 세브레 개나 직숨지 익선은 줄 찍네 니바르도 세드리 비슈 바우트 안전 줄이 제가 당연히 알아봐 비슈 바우트 비슈 사다 바우트 사다 안전 사다 되네 줄이 사죠 알아봐 디날이야 다 니바르도 사 찍제 알아봐 되네 디날 된자 사다 되네 가르스나 파다 사야지 알아봐 디날이 어 디게 니바르도 춘지 나오래 아니 간주 춘지 근데 나오래선 땅 간주 뒤대별로 전화 춘지 무주슝론 그제 샤고 이미 간주 종계 나로 그제 샤고 이미 축제 집에 슝론도 그제 샤고 이미 봐 뉴슈 뉴슈 말한주 직 주고 직 주주들이 나로 질 숨주 십주례 좀 못 미 될이야 직 뉴슈래 봐 미도 봐 직 안에 주주바로 세규래 직 춤춤 잡다 근데 고독 심든데 대규 지스든데 뉴슈는 다 민가 주고 대우십 전에 용술 민간 샤스티야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변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1: 남바바
0: 어 나가 아마
1: 탄음시 초로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0: 레샤 레샤
1: 남바바가니 찌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프지 정화두게
0: 어 닥다리 쇼링이 모자눔질루
1: 모자당구 마리 녀자차로리 팅사 모자만베가라 샤사카버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유쇼 Tile, nang baba ngayi jizyo langgo dee jie zho.
0: Jie zha. Naga amrang xeya le, yung chen duwa. Mi chang me, ge ho nyung zida.
1: Riba.
0: Jizyo langgo na la, mang zi dee bi na. Shung lam de, yang zi si cha mong e seng bi.
1: Riba.
0: Ma se, ku yu e, ba zho su ya nyung si la zho zho.
1: Riba.
0: Naga amma.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1: 야구 크제
0: 다시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1: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아나 바바
0: 야 나 아마
1: 예서 겐근 정부 디지체
0: 어어
1: 대니스
0: 니스메
1: 다조 다조
0: 다조조
2: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场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3: 主序冷不忙了呀
4: 点价主序早啊饮
3: 那这熊蓝头可能有这里给的米东啊他可能先去做了米松啊恰拉东的可能米东啊可能东个新民营界解决你开港新都钱不是
4: 推荐安全金主就随了送在训练卓兰店家堂也热居上了店内卓兰下东用完球球建林切地店家堂点别主秀科游记推梦托对鬼
5: 来是你他讲那个那个谈对难对给拉住的母体松软呐。
6: 松软的呢，就这这个拿着有的这个的是通过小布吧，小叶了打吧，圆了打吧，那结果呢，这个要直接在冬雨吧，还能叔叔给皮切切冬雨吧。顶这个这个结果给这个落的茶油吧，高价给落的这个炒拉青油吧。
5: 是吧？可能。
6: 前面个冬个顶这顶这茶节，拿住的这。卡这个呀，咱们这他国咱们卡这个这个哒，这个小个的这个家里啊个有钱这个家子，人家当主动啊，
5: 是吧？个了，
6: 俺那卡这个当主就到是当子，考了第二当子呢，我就给当主说的个，得罪呢，好像个人家全部人，我就还是呢，出国的，那时候有没出国的呢？人家民警的那里啊。修路干的呀，中间没差不多的嘞，甚至土豆呢，顶上做甚至年代快过年的，土豆那一段，那就顶着土味呢，这里呀，这啥子大个人的干起，啥个人大个人大个吃下去的，你看嘞，是吧？大个人的呀，有啥难过嘞？都是忙切菜做呀的，忙切这个冬瓜节不的，但别个冬瓜节不是炒了蛋一段，其他冬瓜的吃一段拿落了呀。这个出来还是当然弄这个要来还就这些东西了吧？
5: 难
6: 道当然有呢？也是就这国家干呀，没得这吃住的。啊，你曾经南北没没，但他的也是住的，现在路特别了呀。这国家
5: 运输是
6: 的，牛没吃是运输的这些。 아무라나 카메베서 시에 제시 기업이 무동아 전달 디디 디니 녀바도 있네 녀가 친구시라는 가란조 지 미치 차선에 지 딕진 나위나 나젤레가 요나 윤고요 말 내가 뒤져두고 열어봐 전달 두주 있는 건 좀 인지 미치 다 민나 맹갈 된 거를 주고디 나자다 매균 파분이 인지 미치 주고 민가대 쪽 오르다 그봐 소가 들어다 네 네가 탁세나 요래 디지 디남 직시 규제 디도스 연비는 계란 찍네 교고 당초 말 니네 계란 낭다 매브지 당초 유자 미도 다니시 보였다 다니 여부디 계란게 이게 미 가르스는 밀리아 쪽기네 야 미 주고 다니 미 샘플 비게 주고 다나셔 미비게 마다란다스로 저번에 다용게 어 저 시나라 호즐라 스피게 감다 수용 거로 봐 제단 저주 있는 쪽기 진짜기 쿠티 된자가 된자가냐 뉴비든지 퇴주고 독조 뉴비든지 퇴주고 디는 예디나 시야기 카 있는 숨부터 제로 나서 유튜브 거기 다음처 강아부터 가려서는 아주 디나리아 나자 이외 주고 다 드리게 해서 먼저 종어진 배나리 딘지도 추진 배나리 딘지도 먼저 통계해서 통계 길이야래 타르타르 연구도 통계 연구들의 연구도 등 아주 좀 중요한데 다 더듬 세배 거리인지도 제일 통보다가 제일 가까워야 다 제일 통보다 제일 딱지다 제일 통보다 제일 들이야 요산다 탁세 제국도 제일 통보다 제일 예자당도 이 가려서 감로 주고 먼저 뒤에 대배 론이 고려야 자로당 차브로 받아 안장 가부 임벌어 뒤 안기도 마우 임바 르바
5: 르바
6: 안장 정부 무역 가부 임벌어 뒤 안기 마우 임바 뒤 이거 마우 임베서 뒤게 내급 뒤나리야 로스 뒤 여자다 단도 로스 여자 로스 코인 거다 또 단도 이제 다니도 이제 다니도 또 다니고 내가 치스 대 아우 게미에 이제 또 봐 아버 이제 기타 지기 치료기 아버스나 다다 이제 게 다니도 가주 가주 공사 가우 태연이 치벌로니 이제 그 이제 다니도 안다 가가 다니고다
5: 어
6: 네가 다 다야 도르와
5: 아
6: 지난주 이제 그 문동안에 소도 왔고 말아 싹싹 튕고 건주 레다 제도냐 다르고 유스니 소르치르와 안티 신다 통도 어제 안 줬더니 가서네 포스르와 뒤스르와 뚝스르와 르와 세스 가지 세스 쓰고와 가지 리스 쓰고와 다 가게 집정 아주 그 리스만 쓰고와 어 제가 다 뒤즈미 턴도 다 초기 건주 수레르 봐 야단 뒤 대변에 시 건주 수레 건주 된 이제 다 건주 로가 가네래 그래 건주 직조도 캠 먹어 근데 수레 다네 건주 르와 중앙이 마치는 게 그 진반 왜 유미 탔다 열에 염하래 되게 아 팀루디 도담디 군주 근데 정국이 팀루디 지금 쇼그래 쇼 말해 다들 저 정국 지금 마슈니데 간소네 로마오다 기제 동국자가 이거 간소네 랑갈레야 니가 제가 유니디게 간소 니바트 다 지금 쇼고 매매가네 도담 나왔다 쇼고 매매가네 니제 당으로다 쇼고 매매가네 밑에서 가래쿵래 델리아 지주 제오래 델리아 간소 년동 다 다저 진제 나로네 디마 차다 제오래 Moral kecik cikur, rantai mesti tangguh ya kare. Rantai hati tindak tanya kare, coba tutang kare kare, coba. Ani tindak ini tu, si tak cuma macam ini, di sini naza juga cukup, juga nalo le. Di jauh cukup dengan tu, tuh dapat lupa na shubin. Jauh le sampai cukup di kalau si ke tempat cak tangchin je, coba. Kasi mila cik cik, kena laksa ya, kena kalau ni boleh, kena ke tangchin mungkin kaya dengan tu. Buku tu sudah tamat, buku tu lagi lantor, ngunjau kalau lagi ni, langkah tu tunggal cincin modern ni cakap tu tu tu saya yang marilah, kalau sengkut tu tu kita nak kunci tempat tanah tu, semua nak angda yang macam tu, semua gaya mi tu yang ada zaman nak, papa kijau je berwa, ni tangku ni angda macam tu, di semua langkah ni kau tu semua lagi tu memang susah tu, jadi cakap tu cime cukup dia kita bapa injar wa.
5: 바바
6: 인견 계란 자그로 집에 주고 계란 주는 것 다음에는 계란 데리야 계란 걸라 라기 유변을 라기를 매 수그래 라기를 매 수그래 라기를 삼아 수시했다 배트 치딘 치그래 자자 맞아 지금 링마 집에 주고 바 모델 라기게 바바 단지 이제 가빈에 감 구자 주그래 이제 공 이제 단 주그래 링마 튕겨 딱 디나를 자그로 주고 도스자 모델 다음에는 대외 맞아 이제 디나 하장 지부들의 일라 딜리 수업치 채무 조가 도담제 제단 대조 있는 안조 카지 어제라 미수도 단도 당용 것도 아니 안다 단도가 카지 단도 냠주 그 주고 간 거 안다 된데 주 수수 다 카지 주부스 그 동안 카지 다디 고마게 없어 거래 배내고 디 수수 감로 봐디 디가 될까 가디 카레스나 땅 아주 칠레가네 때문에 딕비가 감디 안게 안다티 정구레 주지 정구디는 추구 거리 멤버 나로 추구 거리 멤버 나로 그 강거지 그 안다리 제단 디케랑 감로 쳇데 감네 케랑 감로 쳇데 카르스니 코라나 지제데 게메 게다 르바 주주 심된 요디 가르까 그래서 넘겨 안경 원벌에 야면 안경 세부 가야 돼 계란이 된 적이 없는데 계란에 저는 안경이 가지 계란 수수 안경이 있었다면서 칠레가네 저는 계란이 구마기보다 미스 안경이 계란이가 배주 잡듯 세부 쉬고 열다 따댐질 통그래 그래서 대수인은 직체 안경 금리도 수치를 봐 안경 간주는 급주니 디직되게 다는 게 뒤에 대별로 된 날이야 간주네 봐 직 절름되니 다 간주네 여럽춘디기 주고 마다니 봐 yirib chukchi kushab dhinbay dhinjaki, dha chukwa kwenchu machini, dhinjar logda mawa kiyadu nyikso dhinjaki, dha dhizu manzo zokwa sonye, chonggegi nalwa nazakwa nye dhizu, manzo nyebaad todam sewa chichi kukudula dhiliya, manzo jik miksegi, manzo jitan chena, dhinala nyinga taksa yisa jorda, nyinga taksa na lugu gori, tanda jik jimjuyin na dhinjar na chena, tanda jik yerduyi na ra dundiyi na chena, talo jik nabzo gi jik todam chiyaga tuju jita, dhinala la jimjuyi gi juri chiyaga tuju dhinjachi, dhinjasi jik, ta nindu na la nganzo, nji kyabra da dhita na yung gudunga, giyin du tuju dhinjachi dhinjata, dhinjachi na jik tomda jik taksa chiyaga yina, ane nganzo, 저 장군 차도를 제단이 당부디 계란 도담 체도면은 뒤 밑술에 모셔붙이 뒤 칸에 이미 들지지 뒤 칸에 이미 들 터지죠 뒤 칸에 있는 들이야 예제제 칸에 이미 들이야 바나리아 캡다치 스체제 셰유 제단 뒤 있는 건 좀 추도마선에 다 저거선이 뒤에 먹고도 단단가 지금 연유기 뒤는 원절이 딱정 원절이 뒤를 와 두들에 뒤에 통용이도 뒤에 통용이도 제자 저희는 디나로리아 직계에 주고 자로 침대 주고 이제 있는 다 레제 주고 이제 다 저거든 저 동제 뱉대 다 봐요요 다 이제 나요제 아니 총계 나로 디체도 되네 카 초부티 개요부터 가르스는 아주 치료고 뭐라 다 총계 치료는 나로 주요니 是吧？俺那如果真正去特定的原因，俺那就起了冲击起了呢，那老作用就别的，没得或者大块个冻结了，做不修不就可能呢？现在别的，俺刚来修不开，就俺特定的用心说什么，对我到了的冲击那足够了嘛？就小山呢，大致去就怎么就他们工作，小农民呢就对农村工作，俺那小的那嘛呢就出去工作，俺那等修工作呢，干些冲击那足够了嘛？足够的引进就。장모 거래 슬레우레 델리아 주부 당구체 연예인은 델리아 그냥 아주 지 사고는 패봐 직내에는 그래서 수주다 니네는 디나로레 랑가 파탄데리 델리아 랑가든데리 델리 익선나로 나온게 주고디네 장모 수제 통계나 주로나 스텔브규레 때문에 딱봐 시부든에 기재 아니 딱봐디 감이도 통계나 모르던데 딱봐디게 강가랑가 사르고동아 제단 디네 디나리아 견유베 주고 그봐 초보대 도스 체제 시행이 제단 대조 있는 건 좀 예봐도 디나로를 드린 디나리아 교육의 초보대게 네가 다세 근데 최고 유명 다티 직내 칼로벌이야 익습차 수유니네 야 제일 봐 지금 주신한 얘기 됐다 지금 짐주다 지금 저거 유배 고려 된자질이야 다 지금 된자리야 그거 요새 고려 된자질리도 상마에 내주된자 통일도 델리아야 마르게하다 델리아야 인도제야 딘제기 저부유라 뒤충 토덤 쳔바야 토덤 직 딘제간이야 회야메베 토덤나야 롭쟁이 저부 딘제지 예스

0: dushu lempu mang na yang.
1: Din jia dushu, zawa yin.
0: Nga zhe, xiong lam to kori nyu ce le ge di mi dong wa ta, kori xin qi zhu lam mi zong wa, cha ra dong ni kori mi dong wa, kori dong gup sim mi yin wa jie che gyu ni, ke gang xin du qin bu shi.
1: Tu gyo ngan cu, jim zhu jiu sui le song zi xu ni, zhu lam din jia ta, ye rup ju sang le di ni, zhu lam xia dong yin wa che gyu ge lin che di, din jia ta din bie zhu xu kori yu ji, tu mong to du gu.
2: Lese kala ini kala ke tiri nang du mutu sun ro na.
3: Lese lese ta di na liya ngang zu jik kyuye na lo liya jik ki mota zon nyueba che liya zao nyueba che liya jik lok zene jik che sa shtu ta di gizhi di sewa kuku mundu rwa.
2: Zhiba.
3: Korang ke cha zi mai la xin cha shi ho ji nye jo kai sheng sika su na haku mundu di ina korang yiga di sewa ki bro na si chiba di dine chiba nyeba di pao cha shi 少的话过不了检测杂弄是因素的了。但，特别在某只其他单位以内的，十几件龙骨门都十个门着是吧？
2: 哦，到底是？但，第一说的呢，他其他，某只都做这个十几件龙骨门都呢，当当年下面落的白骨门都，开始进入到年龄，某只长么说的呢？某只人家有些这个长不了，牛不有些过过的。第一个买的其他的龙骨买的，龙骨买的其他有龙骨下着，这个就写到白呀，没吧？
3: 啊，顶这个顶这前面呢，毕竟现在呢，龙骨马的白天不出过啥的，就龙骨下面呢，各种各种土鸡、泥鸡、鸡蛋、地些蛋鸡，这里啊，大公鸡、鸡啊的，有人啊，那种白土鸡就留下面呢。啊，你是不是实在就对？农杂物、破杂物、老杂物，是吧？
2: 是吧？
3: 出杂物啥的，就团团用过的，那就得团用过的，现在都做干个。顶这个，那就团用过的，现在看上是不是前面呢？ 십시체스대 아니 십시가 바스데 렌다 그레스 바스 렌가라마야 아니 그라 가르스네 덴주그 주주 마유에 바스디게 장마체 니제 포베 바스디게 바스다 니제 포베 디 돈다 내주드데 유네 디 장마 소고 요레스 제다 디 인두 아니 그라 디날이야 로시실 로니니레 테즈레르스 로투바야 십시 자메가 자고야다 양로 dunba tomu gochi gewa ya shibshi basli chubu ne ane lo re re kiamega re re zaku huyo res chetan di chebri chetan gubya gub maa gewa di nali ya kirandi chubu oya mimpa rwa tala gyuwa mimpa tige shibshi shibshi ke tenbe toks re ta chubu oya dinde yinba ina ane nganzo chik lo ngay na lo lo re re re re re ta lo ngay yos na ta chik bogdong lo sokwa chik chato ki kebi lo sokwa dinde lo ngay na lo re re 십제 캠메라 자규제 롱아 유스는 롭지 롭지 제제자야 소든데 제스 아차다 디나 인지미지 아 익섭나로 나스 제다 도스체제 알리팅고 슈고 예스
2: 생년제 팅디 변종농치 년틀레콩 벽에 농진기 짐주태지 시비 리젠티나 슈잠타가 시기 리젠기 죽도 안주 리젠라 토고르탄 갑주르 난겐기 센터 용라이나 니위네 토지시 쇼이 나나우스 지메 리젠나 양결제요
4: 주슈키 우르싱트 양타키 람니지
5: 샤차웨 챙규티 닝니웨 여무인
4: 다리키기 센심버디니 변종농친 인천리쿵 표괴농진기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드르실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쿵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

0: 코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라도하바 나로리아 키랑기 라도하바 앙잔다 외관 정비 앙잔 던도이는 키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키랑리아이는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키나니게 키해중을
1: 아니 진짜 지원자 유비지 아이디나 쇼먼저
0: 오늘이살 키나니 시아 땅아데 라도하바 앙잔 루차스완 외관 정비 앙잔 루는 차스를
1: 뭐지살
2: 아 야고제 되면서 대사 차고야 도리아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0: 我是拉达贝萨斯，年轻人拿老公的长天钱。
2: 年三十八，听见呢？要我这都是，但叫我姐姐来我可玩劲呢。

텔레 로이통시 비규지 뉘트키 하하시 케무 괴발데 코 우린 쇼튼 클래시 괴삼바라 미 수시기 그냥 괴심 감시드 메메 셈난키 깨자 쇼사시 그냥 메니 뉘트 뒤엔도 휴바티 축제 튜브를 켰네 류캄 데워잠데 괴심 감기 뉘슈다 이무 세 칼라투 디네 숭디 로이동기 따도 뉘트블라 롭젠 퇴바치 뉘트니 추부 현다데 직부김베 그 통마르 샬루 눕자 여와 지단이 고츠디 칸이 쉐바다 낙비에 카조와 지급 룩바기 샤무사바티 딱발 살사 쇼발라니 니마르초 뒤니 샤다 겜니 눕 뉘니 창다 예니 로 샬루 눕자 카조세 군이 그실랑티 니마르 카조와시 강달락다 제니 닌실레 마고와라 뉘트기 콩투추 다둥콜라 시에 냠부식 르바띠 난수 갸와 갸신 추도규 추충타기 블릅치치샤 최딩가르 지두초르셀 쇼실 원장 신당 경마르골 추충테불 총의 초외치 뉴네 신나 진배 슬릉당 현양 다둥 코르정이기 잔배 루시티양 르바띠 지두 따나두배 사차식 공의징나 차나 쇼제응은 놀루 자주 메토 강라시 디니자와 젠기 디웨싱 루시디 레짐신도 게리 고가르티체 나오비순리도 듀린 뜸규 망부식 유여바르니 당래샴도 샥두 치베 공무테르 나오비타 니 당는 마탄기 표미 디워르 양니지와 강유다 권예보 딩안의 편주 모신기 규다 하하 라오비니 응은에 뽀아까웨 미식시 냠 로이동기 셰럽규데 뉴줍기 치월 렌딥규 가와치시 치제지양 제바팅가 갸괴베 급가 랑이장 고통도 주기뚜 답디 친주 갸와당 최딩가르보당 주중당 신은소 지시에 치다르게장 되메도 답시 메바르크 네쪽게 르바따르 지시에 강양 메바르 우츠기 르 yunin ma song warra kue lu xie cha chan xik xin pa di. Mekbi sangpo liu fung yin dang dang sa jir lak sam chak, chak dang se la jung kong nye, lang chok dian da ngar xiu chi. Tetar ngar chuk ni gikin chung chung xik tu kyur jing. Kue gya gya gyang chidir chin pa ma se, tatung gya gya ki toa ne lumar lu xie le ba tang, lop zin ngak gyu dong tu jukara. Ye la korwa tang, yun la korwa suwa, Mashitaadu gyorshin gyorshin. Lomannam chiki chikla ngoteba takchuitu langbaso goy chowe nechui tuymu kemu goyji laryang jang. Nyanshik, luwitung ni timne nepe gup luze tangne gecha sengsinshik kowe chemar kole tuyn. Lomannam gyakri gyashin yubata lomanni ngujubki luto tu hyunne ngayabu kangshik chwashin yubamase ngujubni gechimbu ngushin ngöpüti pötüpçi. Dörükkakin loma tsuyu gandallakta çiğin gecorgip. Nyevar lipçi ge gyansamşa. Çugunnam ngarşin tigar rümne kemurlongwe nümgürdi. Kö ge çimbuşik gebe çugunyebu zennanana nürtükçü. Ngöcüp gömiki pakçon tangci yarı langbatanca. Şakambu bönti zamşik yardigne kemurgügintu mikçüçiba mase. Shagambuti loi tungla zhe. Loi tungki malang para kui kyunche tingi tewa debatang shiamu zhongbu su. Mashi kui bungbar tamzam che gu nyammu. Lopcho mangbu duintu gigenki zingyam shoto ki ngujub shuajik tu pu. Ngujub kimki relu nindar chinyung tu zhomi. Loi tungla tonan dene machung. Tar nyingshik ngujub tang kui ama tupdin zhima Tegrinki drograr song. Butongwe zataan segin nuluki tsutabla jingnaan pochin. Chukri chinyuntu chinne drogba mangbu jingnaan ki nesu kerwa titu kue hinehi. Tsemur kola bese tang jay ngayma polpa kang sebe milam mibe gata chöti nile se. Nile seji chotur chilzam chebe chotur zirjingla mchitimbe ngaybushik jannan chung. Samlu shibcha tunggab digar lepa ne sung jaya tang
배체다 신제제 선유 메바라 년달 시작감부터 자수만 짬바지에 세배 단다 짬바양 시차 삼미도 지투 메토 시에바당 뚠투 제부독비 정중 춘이 또아까와니 문에 카 떼니 민두 그냥 구슈 좋아다 뉴스에 좋아다 네 좋아지 근데 김바 마찬바다 농배 돈에 시스파를 용수 문단 개비 지주 송유기 지룬기라 마찬 갸가다 세푼다 배바지에기 수기 제마수라 직딘딜 타동 다시비 처둡다 yergun dünji ki tüsi pujur yöbaya yongsuji. Debe tüzü chensu çezi rengi koshi dogba ne pödu magyu parı yerdü kö sıbı kümbada gündü sengpe ki kö kümda donan kala sashin kala seji lopcha juwa bolu gyakba mase tadun biwan günyi ma jükin yö. Gatsi çiwe rengjin nötsi tügab suyan mokpun ki sakhan ne 猛猛扩丁起起去明朝晚里下中世永远马多我猜起是刚实施之天时八百古书马给迪斯尼永世刚开了用可是呢行不开始了都是个没得秋云南年年当迪斯尼松行日记我最关的出发结得起那里过度冲了从而觉得萨康给年把控制年纪给年迪斯尼忙不年度 사칸낭 중세 샤바푸 상만남 마군남다괴 첩시 오연 리우라키 김도 추구망르 추구남 소불롱신베 뒤인베 망잡괴두셀 겹질 다위 짜팅을 추일라 깐마 타토르 튜네 춘지기 벌립다 구슈 지심다 디신 치고기 쓴단다 명매 딤줄다 암지기 구왕을 못다 거부르신기 원다제 고급 메바르 롱에 따라 직주 니튜가 미키 남도 차르 대다르 베세탕 제응마 포르바 칸르 나르 중요 메베 심규 티바다 멜람난키 칼라들 가주 빵미 기시 나르 중요 메라 타친양 템바르가웨 타나 꼽갸 직다 불신 둠부 직다 모체 포르바 칸다 제가르 포르바 칸이야 사와르트 장신투 커주 미징 티니 동삼 잠식 힘바 히네 개콘네 치르다신도네 간다식 자추르 큐바타 냥구르 냥신 샘르브르샤네 게 중요 루시에나 나이 상라 디더 팅만지 직딘 디루 기당 차튠 강 진초 듄나 차바퍼바지 직딘 디라 제드 마치직 남방 쮸심 기강 덥쇼메 테니 나오피기 레뉴웨 루시시킴바 첸카르 첸마르 교심 착부 동신 당도 나오피기 칼레니네 라서 데유치 유심기 킹베 채무딘지급 나오피탕 편준 강두 담니 최초 나오피큐랑 첸바 강이나 나오피투베 투식 그두샤람냐 채무 향중 상랑도 차신 크구심베 다위 기초도 개바시기 저와서미 장기 냉담 띵외 차리엔기 대다 응응의 진진식 연시 채무 고배 심두니 다와 잠대 신수식라 장교삼 심접 기초도 그 경교 차장 표대 마신두 예지 토 예외 다외당 간당 르불포 포무식양 코당 자와르 유불 예시 신잠 지둥 젠두당 nianpyu tsiki lingmur tuyoba yilasim. Tetar mingi tsumne chana kiwar chepe simkam yongsu sari siri kyurishintu lani ki tsummu lupu yongki bakbar nil. Sangsingi tsuyle deji lupu yong netupki nesu kyanne kusimil nye. Teji koba gyube dungshin rangi gyukchowe chajuyla kangra tsemi chepati tini marab tashi ki chajuy jikta 现了举得这位茶具极致 米塔谢瓦达 罗居修片马多 那个举出不提理 其米斯尼亚 这一读起动军呢 探解没把举人机 听了此铁达 人一党之外电影没念没 谈到此铁达嘎啦 哈拉们人一党之外

쇼푸시기 토두 민괴도 주베 기바숨가 멘베 듄투루 로이동 얌센기네 레게 루지 강시 듀버민나 마시 콘주 시에바 창마 벽에 있나 태낭네 치 진이식 하쿠기유 멤버나리 교회 민괴나 직 기바숨비 냠투 나리 난수숨가 메교인 멤버나리 교 겐베 민다괴나 직 교신이기 타바탕 덴차지 기식 추구께 신지 제도 자동배 샥주 지구 뜸을 추구 주께장 숨내 대미 제달 추구 삼매 제발 코나 지인양 수답매 견수 초초 산달 심구 떼내 지기민도 제달 시에 신지 강바 신식기 고치 괴토 샥주 강진배 춘다 강양민도 이낭 대니 샥주 강인대지 윤리 마송콩 코니 디니 최타르웨시 미테다기 뮤르두 낭르친네 체지체바다 유잠 송지 표미기 깨자 닝케바드부트 삼수 단나 지메메 발생신 두기와 샥주체네 기기 예수도 그 난투 주인의 표미디 깨디 몽알신 양신 무드 명유배 자탄기 토두 누루기 오마조와다 니마소와다 시주바다 쟁기 쥐와다 지워 쥐바다 놀루 둥가 자살라 때묻다와지 제도 주통나 지마룽 냠나야 찰 표면지기 동해 디더프 냥내 추구깨와래 추구떼네 코르도 만주나까 개바시기 표면라 디더프 동해 용도 주벌래 표면다 양진점체네 표면기 팔람대프 원당다 깔만대프 장단테르 시시파르도 농주체나까 냥 표면기 깨자 중세의 충도 송화 당자 추구 깨자 상부식차 이마 채소와 살바식 직진 들립 콜라 간난 강야 마기바라 탁배 등기 최신 나제 최도 파사 야신배 최지체 멤버양 샘낭 동해 기킹 유바띠 동해 틴자 미기 통클스 이낭 동해 틴니 유튜브 멜라 아체 우두 직장지 교초양 닝치 채미 기유샤지 랑완메바상게 아마일라 왈레코르 로마 콩두 아메 콩스키투장 디드뷰 동의 양용이시 마시 마부니 지통기 차와리 제메표베 내수식 통나도 규매장 아메 초중 끝이니 지시파도 토지치 슈교바식 료인 남사 치달치양 땅기 끝인 대치와미 파미 참세 치달치양 마우주시대 참세치와식미 야구 강식 교장 지수 링루의 약범에 런다 짐신 제와당 랑키 용화양 섭두 송외 루시의 대치기 닝분이 친제 사무식 인바 용솔 나루의 제와 중화시 파만니기 랑니 쇠미 마우주시 대외 갸치외 초외 쿠류직 제난시 고종 랑미타 대신 기배낭 매개기 서시 치미토 규주 중화 마세 대둥 고한 산탕 자초스규르 대다르삼나 그 통말 샘다 취뷰 김탕 제타 제바니 중세 태착벌 통화띠 겐상 기치동다 마우주시 끄진왈러 겐타 강양 민두냥 광도 텐게 기센 나와띠니 종교 종계마 도인준 기잔바다 잡상라기 표게 교리신 편중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종진 강라마부시바 편으로기 좀지당 양튼 슈바티 리우니치 바티시 센럴링게 팅디 리젠 푸시메기 리젠 제주단 제주난케니 샤오슈엘라당 십십 천구번이 계산 주가라지 행게 슈덴 자고

0: 我们现在连接天灵观了，给中两个你给，那么连接从车里续边，土豆路那给送钱卡，唐不的那给上去转了，他这里转了你给连南北，甚至写不的赢了。你真看天这个话，昂昌狂旋能行了，我给估计出个金啊，短短古他出个送个你出，出个你过来我刚刚他出个你给出短短送个钱，那么连接村里整天东汉那连续能叫个收银了。
1: 罗，唱那么错，我那是，邱英奇，第五章一位是江西别托了，陈明了呀，去春了是去南吧，空个人呢，宁苏了，苏巴蒙达西南去呢，怎么着那些，他家那雄鹰，今天呢，陈明了呀，IYG6去南吧，空个人呢嘞，也是没得南去，怎么着那些，他家那雄鹰。
2: 那么对于俺最新出陈明了呀，圣地修根他提醒那密码中门了，四季平安修根，那么听见村里呢，肯定怎么着那把人来推荐那修音了。
1: 老陈明了呀，啊，阿次王是这南吧，公个人呢，俺俺谈到人呢，突然去重庆呢，年不年里真的年新月了，连起了呀，小白巧呢，怎么着修他？俺那村里前去，昨天我们年里呢来，过来看守修音是这南下，老既然给人呢。
0: 十九开发片，那么呢？俺那去年碰见了，真的，马吉那去呢，连起了呀，透过南巴，他去那修音。
1: 他说：“那咱们老母队呢？俺去到我这西来了呀，先做那么天个去西巴铁东看那两支队那种那修音。来，看不上。
3: 看不上，天气这么冷，天气冷了，看不上。
0: 老，看不上。
1: 老，看不上。
2: 看不到起来呢。”
3: 来也给啦，卡巴拿进新报名的奖给有给啦。来，
1: 先老了啊！今天，而且呢，连续两届，加上去春兰丹，今天春兰，今天春兰，你给连南北，甚至西北，从这里送去金云南了。
3: 他们俺那说，你也不让连新上报的，就得带领给做做把跟给咱那道给几只嘛来接了你的水平，俺那做给用钱上来道给订单了，今天西北的都拿跟班上来道跟拿我这些了。
1: 做几杯，俺那做农村给俺用到农村给屋里用的，不得不收费到到家瓦兰路先生相对要找些没的，你有那些原因给啦？没事，老了，他在哪了？
3: 今天这边刘先生不得就在把酒楼个做把酒没得几桌个了，你做这边大多领几样当，当年你做白是能做完了，你做这边大多领几样，感觉感觉你做白个，做上面完了，你做这边大多领几样，今年我上做把当，今年你也不让做把拉手把呢，又被做农村给用了，不得不收费到到家瓦兰路先生相对要找些没的，你有那些原因给啦？
1: 那了，
3: 今天是个在三家里边，中午吃了当，接着从家里，你的做这边深入养当，今天大家能先给，来这里学边中午我们来当，大家能先给，嗯，比较难，你马上住了，今天，嗯，做这边，茶马能先养了，不得不收拾到到家，我们老先生家中，我这边没有学应该了。来先
1: 来了。
3: 现在他干了修不，我们进来当，是拿这些人做这边，先做用当，等你出修的修不，穷的人做，先做用当，等你啥时候干啥干了修不，先做用当，等你初一当，等你家里头的修片，先做什么了不都不收拾到到家了，那先做相对要这些没的，因为那些应该了。那
1: 先，那了。
3: 就那你也不让人等等，俺来也都要这样，这些没的，因为那休息嘛，谁跟来那过来看孙杨学英？那
1: 先，他去哪了？我们都知道。
2: 那我跟了大家一道，跟了那你过去哪个？那
1: 了，俺想不送些的呢，去哪个？土里边俺那先说哪了，水电家伙。那我跟了，不说哪个？那水电家伙。那谁？林康生。康生，什么的来跟了？那康生，进了开学那了。嗯，当不是来了，但是卡巴尼变了呢，当个是。那谁？
2: 那当我住人了，那谁？当我住了，给俺那去吃的许白露些，什么这些的，说平常只有那。哪里去了？嗯，当到的，反正嘛，弄的来往个，伢伢不念，来点早教，那个给，该这了的，该记住嘛了，该单着了，该养鸡错了，下把地都能给到这些了的，该巴上了，空那么了，一了。
1: 嗯，拖欠那输赢。
2: 两天的，伢子呢？伢子心都压到压子哟，这些民都养十九斤。那
1: 谁？
2: 他去哪？俺那干了，大家超过那了，看的成都十斤了。
1: 那
2: 等到的给了，超过秋收的时候，超过冲大了的，顶个的时候，白马秋季了，三家的时候，这里冲大了的，穿了，秧子的时候，秧子过季了的，看嘛，搞了像青谷豆的时候，超过几率了。
0: 소가 내돌 주베 도보 다와 트린라다 시그테르 슈베 다 도보 충 트린라다 사마 다와 우둘라 나하드르 슈베 도보 챔베 트린라다 공부 공가 쇼나야 공부 보미 다가샹르 슈베 도보 공부 도지라 제서르 슈베 왕라다 에 니모 준둘라 콩람 옛다 니모 준둘라 콩라 뉴구야 가다지노 이네 저는 뉴도 저기 좀 다시 문도 양 수주인라.
1: 네, 센로.
0: 통에 야 대가라 대지레 룽지지 대지니 구르나 대지니. 아. 다에글라 디네 시가체 로 슈베 징가 총즈 시게 톡부 톡진 다지 톡부 양시 톡불 하바 된지라 부주인라. 코라 니레 르신 대와당 심가 거기 또는 조보용 다시 민주 시주 연결라.
1: 네 셀로.
0: 테네가라 샤마 청와왕 삼라기 셰디 룽디레 강마 등주 좋아지 열라. 셰디 셰 코라장기 러신셜 바부도.
1: 너 네 셀.
0: 너가라 텐 딘데지 구슈난글로.
1: 너 시댄 자관래.
0: 너.
3: 알레이 군감사.
2: 공부하셨어요?
3: 롱 감사. 잘 하셨나?
2: 님은 잘 못생겼어요?
3: 네, 쌤. 드린 시방 흔히 균 패배하라.
2: 님은요?
3: 네, 쌤. 님은 개발하게 심지어 시비 송시에 드린이 증규 소비지요나?
2: 향기 송시에 당도 개개조마라다 개개조라 능지 내공기 내지 내서 용아 부지 다워 드시라 제일 부지요나?
3: 네, 쌤. 도대체 나라?
2: 아, 드네 공부 링기 지배에 대직 참모 본란의 지배 농축을 현재당 전무성 유배 불리주 보다상 유배 보모 치는 점다 레지용 나사 유배 보모 치는 유배 누메상 라라증 회도 유배 참모라는 지배 농축을 현재 토자상 농무성 농무 지배 농축을 현재 용어 부위에 인해
3: 나라 아
2: 그래서 내 농지 그 전도 나사 유배 아자 디지라 옹모라 추수기 충다라 장당기 소나 돕제라 롭상 온디라 로와 옹진라 로와 투대외세라 장지 전지리주라 고지라 내리리유에 보충신이라 도중라 콘소 오진기 지린 차례 여루 이제 여사 이세 절성 터베 뜻이 문제 주지네.
3: 레세라라.
2: 레세 터제 때네 때네 숨쉬어 주는 가져도.
3: 님께 불러가 드린 숨쉬 한 터지 나유나.
2: 정말 언제 가?
3: 레세라라.

0: 세지 인기낭라니 지송샤파리가야엄메장나니 야부 충마서 공원 만들어라 꾸시는 거
1: 레스 러러 어시든지 와라
0: 꾸시는 거 러러

0: Listen, look. Want you to get some number, let's get a show.
1: Listen, look, she didn't tell well.
0: She didn't tell well.
1: Lay, Gungam, sir.
2: Gungam, son, Gila.
1: No, come, son, tell her show in there.
2: Come, son, show what they let that guru get on a dish in the game, Jagil.
1: Listen, Lolo. 구조라게 최진중이 다와시미 순세리 순피진이나
2: 그라 최진중이 다와시미 순세녀부터 당도이나 잡아디디나니 게다와다시라 당기치드마라다 게제들라 아니진이라 순나피네 구수세단당 사람도 진단 선대요 다시민대님은 시중이라
1: 네 신라라 어
2: 티당세지 대표유도쇼비 파마니네도 나무 유미 벤제 용라 부인게라 네세 에다딩티레 예 이기부 타마 땅에 데 에 글라 대기 보모 낭사 미리 롭진도 쇼유비 데먼드림 땅티네 낭사 훈 우베 훈화 롭진도 쇼유비 봉치리 상모 디네 에 라사
1: 시선다시쇼에 비 보모 가산부터 잘 보이네 서울남도 땅 대지 탕당용이 또 시민들 용이 시중이라 라라 어 대글아 텐데 텐데 이라티 송셰 부분에 대해 여다라 음 고르랑에 드린 송셰 하체지나이나 게라에 농산기 승이 송탐속에 땅에 대다 땅에 대해 송탐속보다라 레세 라라 농산기 레세라 음 톰치스나나로나
2: Lung-san-ke-yi-la-ki-bu-shar-ba-na

0: somde dine kama gyu zu ga be ging gi ne shak ju chen gyo somde dine che je ene phe me gi ene anzo gelam gi ki ba do za ya la ene ne zu chung ji je yin bi ne an khali khali ji je nyang ge je an nyang ge ti an khali khali ya ya che je yin bi ne an anzo phe me gi phon ne da sum su kama gyu zu do za ya li nyang ge je
1: bi ma
0: na de an khali khali ji je an anzo nge ne ge chi gyu ge na zu de ne gu do wa an ne tan do le ting du ge anzo zo che shu de di ri sha na zu gen zo ka che yin bi ti 张哲修卫生经所收了的，印度人民的，从在蒙古去，也留跟这一面来的，满足都是还是让蒙古做生意。张哲修的过敏期间是这样的，张哲修的过敏期间，你两个姐姐可怜可怜姐姐，你那个吃住跟那是蒙古那样，顺便吃住嘛，你婆婆看些呀，张哲托那吃着姐姐，看些你修个几住。
1: 广大几度，人家吃鱼是多嘛？那现在主要忙啥呢嘞？呀，俺就啊，给他们拿了个，那个女不多做，你叫着亲姐姐，因为呢，俺可怜可怜姐呀，人家吃鱼是哪做的？蒙古哪样多嘛？那是嘞，那是俺们吃了，但俺就人家吃鱼去，年底那样给他给阿江去蒙古多多嘛？嗯嘞，他做的那嘞，吃鱼俺就人家给，他食堂就那么是那么多，吃鱼他什么看给那当一年的。 就是长满呀，突然起来开心起来，这是完了。
0: 对了，
1: 他老顿脱表面最我那吃下边呢，不给一年热，他人一年少少给能吃吞不到。下面的米色给推个，大钱里不少给给了呀，你把土的人一给长着脱难吃呀他，黄须白，几个脱内须呢，卫生巾啥的这是完了。第一年嘞，他前天的这他们那呀他，推出年前脱，样式结果呀，就是长满呢，他那日忙不起，忙跑呀给，吃干的不够多端了。
0: 对了，
1: 那是嘞，什么子啦？
0: 他俺那吃酒给那啥的了，他比如说这边脱了呀，一碗开始吃又难了。但俺那吃酒个那啥的，俺就他比如说他酒拿了一杯呢，没事个呀，了快呀了，你这是一碗吃着点药嘛的。
1: 那是。
0: 但俺就想的呀了，都是给到给过呢。俺那吃酒的一杯呢，给吃完蛋，给吃完吃着，你一碗就下药的。第一杯呢，俺就他的吃六个水的拿了呢，盆腔炎的呀，淋巴呢，急性盆腔炎的，慢性盆腔炎是你下药的。我这呀了，第一件俺做可多，俺就他的。
1: 比如说的那老的嘞，俺那吃酒给吃完汤，给吃完吃着着，我都是年里一节都学过的嘞。那是那是，俺那吃酒给那点了，那点还是挺有难了。
0: 但俺那吃酒给点呀，那点做，但俺那吃酒给吃完那点，给吃完那点，看他呀，你叫老林斌那俺就推荐做林斌呢，嗯，有些说了他酒没得，给不得吧，那就那样送着，吃着吃完那点，什么点这个吃不得不能输，那样送着。俺看些那输过呀，炒完点不接，俺那看了生意嘛就看些。 当个先吧，第二个的钱，嗯，第一拿了那一笔，那俺就长完吃难吧，咋吧？嗯，大钱的那多些拿钱，俺那吃没吃完钱，嗯，看些一笔，那你这两年，嗯，哪点的同样什么的钱？今年不嘛，过不去啊，什么的，咋点这钱钱？今年什么时候的？俺看准铺个鱼多呢，那真的，就这样吃是吧？钱，俺手机鱼多，年菜长些，嗯，就这个嘛那个那那那点的给通过鱼，他就这嘛那那的，看些有那看些给当个面吧。 啊，姜梅兰姐的呀，什么的，火锅白干起呀，什么的，他话都光大爷那边呢，那炒锅底呀，白呀熟吃了，主要什么的，那你看些看些，因为呢，很多来的吃着的，嗯，炒锅里是些着呢，什么的，吃，顶这个年代听不懂啊。
1: 那是。
0: 等你这个地方呢，过年你推磨个年代，顶这几日下，你那吃个给吃我当，给吃完你就老顶这个年代顶这几天过一段啊。
1: 那是了。
0: 嗯，提前盆家颜色的，你给吃我的，因为呢，俺就，姜梅兰姐们有的，嗯。 那是熟钱不当呀，什么的？嗯，那是熟钱不当呗，给个，可是也没那这几单都什么，给个活的钱多蛮多，别的呀，给个过活钱么多活那是当呀。那是我呀，了，从这些我的全部什么的，都同样什么的。俺那厂房那间，啊，青年不顶的咋呀？ 大钱多，是那吃不起我顶这些。俺那狗血鱼多，俺就都是些六百码、零度三百，俺那那是吃不当呀。顶这些，俺那是年代顶这听不懂啊。
1: 那是。
0: 俺听到了吃不起我，听说你们那嗯的，说个用了炒完给俺送这家，俺那过那样送这，嗯，说个过来看着的呀送这，顶这个年代顶这听不懂啊。
1: 那是。
0: 嗯。
1: 俺那吃有给吃完年代的是吧？
0: 是了。
1: 那是。
0: 嗯。 俺那吃有给吃完的一面，鸡蛋那钱呢？给吃完的一面，俺就他吃多少卷木头吧，伢那卷年数够啊，要不这卷木头别给给，俺那年底拧不吃这些一面呢，俺那啊，恁姑奶俺那啊，就是大鸡巴呀，恁那说点点蛋的呀什么的，俺那吃完的这来子来子的这咋？俺大钱也那多是那吃没吃完的这，嗯，什么酒汤，干嘛就这鱼了一面呢？那真的，出钱吃吧，铺面子吧，他多少干了给吃完多少一面，他鸡蛋那钱呢？ 안주다 텐상기 네버 몽구지게 나저 숙첨보 마다니 야네 나저 에머지베 소치도만
1: 미실
0: 춘추 섬데 인두스마 아육샤 안두치제 샤샤 두스마 인빈 안안주디 귀릉부도 샤샤 두스마 안나저디 닝부차 인두스마 인빈 안안주 추고 클리클리 치제 아니 범위게 개비 말라도 줘야래 냥게게 인두스마 인 안안주 가제에는 보고만 컴치야 숨데 가제에는 숨지우단 감지 부고 유도 낙전다 추전처 지록수리 나네 진다 란타 낭중다 수렁과 지예 숨데 진짜게 차야네 닝게 정신도 와
1: 레슬레세 공기 슈베 니네 티슈 게치웨 네다 딘제 다 퇴메글 미카지 감지라다 노수제 메다 닝게자 메딘제 장참게 최제 딘제 슈도완 딘제스 남 인디다야 네레디 쮸무토 마체 다 림싱 니네 티규 게충아 교제 나즈디 양사다야다 안 콜레 암지라 슈나베 카지 나부마 코야 기능 추딘제 튕튕자마 다 콜 슈베 네다 딘제 퇴메다가 니바토다 키나 멩가나 로리아 티제 루튠 다게다 루튠 키메주나 디 케심스라제 르발
0: 르라
1: 네슬레세 암지라 아 다 케시 콩키 네다 디 튀근 튀나미나 당나즈 멩가나 티제 슌디 다제 카르스 나구이나
0: Shongde dakze nanglo ne zo yinbi yinan anzo Tangu di yinni inji minji che guayadi yinni Pemi dakze di inji minji che gu guari
1: Pemi
0: dakze chea di zo jik chea Ani di shindu ane Chaga gyunzu dakze chea Ta chaga gyunzu dakze chea yinbi yinni Ta jishin pencha yin sumde yinbi yinni Nazi shuk chenpo tansu wo cawa gyab Dinze chi du samba nyenze di shuk chenpo yu du samba anzo Chaga gyunzu dakze nanglo yinni Tegri gaibu da Zhongxin di dikzi toru zhuaya sumde chea An di nian anzo Sei gyundu wu zhiga ta Sei fan yin dambay di le toru zhuaya sumde Ani pimi dakje che che yinbi ni, an chanwa ge dakje nanglo yinbi ni, ani chanwa de ya ni zangce rinpo sumpa ye yinba, chanwa de yin ni nyanga shuk chenpo ten ya ten che che. Ani nipi de yinbi ni nganzo bi zhilab dakje, bi chao dakje sura da, di yin tu samba yinbi nganzo kamzhi puu so, ngay koku yudu ni chu zhen wunba, changguo nang sik chu tenba, kongxi dakje le kamzhi puu so, ngay koku da la nian chen wunba.
1: Lisi lisi mjila, ne tuwa wun nang lo li ya, ne si di, kada ta no nye chigo yu min tala kiran ge, siyamli ya muti wun chus nalo.
0: Nesel, 다 이내에 규모 장성계 년제도 있는 지단에 전에 칼라 세베질 아니 나저디 남마와지 년에 임비는 포나 안 포네 클리클리지지 안마 규셔 예원소 나저다야 섬데다 안 대질 아니 주지 말하게 내다 딕스 당한조 아니 칠레 딱제 체두선 바이 규모 장성디 임비는 안조 규셔기 아니 예원소 아니 눈수 다 퍼수 된바 안체 이내에 년에 치교 시베디니 안 안조 규메기 기 먼저 다 두르게 전산서로 데리고 유스디 간데네 소르시 예매 번역이 유탄네 티쇼 연유니게 네코게 유통의 수된 바 네시 티니게 네다 총의 드림다 네 총세 산네 미정원기 네 주수세도 당한조 그러면 장송기 년체선 안조다 긴도 수리 나눠네 집이 나와 연사대 열쇠월이 아니 숨부디 인민의 섬세우 추제 독타 집에 내단 주 但 독타 집에 내 乱朝 낭중 티뉴转사서로다 가시 인민의 내 체조사는 나서 귀릉부 나제 독대 두선바 인민의 섬세우 인민의 내게 개백인기대 추제소차 헛다갈 디치그리 나서 직된 두선바 고 줄이 태배소 지지제 줄이 태주 두선바 나서 숙 전부 다 안주동아 요새 유도 너수 댐배 내다 총벌와 차대야 내 롱기 쇠자지 구단기 견례 교수 연용 건조식이 유도 루보도 너수 댐바 헛다간 코 줄이 티두스마 나지 숙 첨부 다야 숨제 아니 안주 딱제 치두스마 임비 니니 섬수 유도 아니 통제한테 아니 렉토바 야니 비틀라 딱제 숨제 나노 통제 숨제 유바 원세 투바 티신 소자 균도네 아니 통제기 아니 내게 루규 유바 소 네티니기 니시 규겐다 루규레 추수세 토유스
1: 네세
0: 아니 시부데 임비는 안주 섬수 추제 되어 딱 안주 가셔 임비는 낭동디 破姐姐

0: 안주 부부 코베 다 템바르와 대신도 안주 카마 교제 나로데 부코 윤도 섬바 아니 부부데 체르 체르 두두 섬바 안 카마 교제 자들 레니 보 체르 체르 두두 섬바 안 안주 번에 능신 기는 데 체르 조모 두부 두 섬바 안 코도 제제 인비네 상고나 나 차쇼웨 다 인제 몽고 유두 섬바 안 니시 루규타 네다 소레 아니 추수디게 데 요와체 도구 유스 능규
1: 레슬레세 레셈 질라 니네 티교기 네다 Nedas name to Danas in the Sudan Danda, Timin, the Dane W. Yasoki, Nedi Hajanki, Mawasirado, Dwamzla. Danas, you took in who Danyene, Tiku, Lasso Beta, a Gibaso, Nasuda, Lumene, Sautung, Wuting, Bumango, Tuyasoki, Nun, two Termina, Danas of Pumiki, Nele, Nele, the Hajanki, you are Mangosia, you do some, the Kiranga, Chilone, Rangsamke, Swimming, Seized in Jeshuno, you may but her, Timina, that's Hending Key, Mingat in General Lol Teja, Kiranda Pijal of Dazi. Chagatase,

0: 아니 체제 폐유인 줄도 망한 줄 중점 된 거리 중점이다 아니 지금 매단체 지금 매단체 장 좀 생존 생존 매단스도 치고리 실록 소리 나네 제비입니다 민주 저 뒤로 왔는 게 자야 저인 줄이 안 된 안주 수혜게 하다 된 데치 워봐
1: 네
0: 상한주 별로 소리 좀 되지 다 명갈 민 내도 민주 최소는다 안주 지단에 제는 수혜다 된 데게 워 말이
1: 당
0: 안주 별로 소리기 믹스에기 개주 된배라 제디게 배주 단지제 인비네 민주 최윤도 삼바 인비네 편유될에 인비네 아니 믹스에 통용기 가장 야고 편용기라
1: Listen,
0: 아니 디나로데 차들로 로차선 아니 나즈화네 규메다 깨부든데 자데비네네 아니 딜레 페뉴슈크 챔부도 안타르게 오네 체빈다 안조 롱즈다 진슈 섬데 강우게다 다 롱즈다 진슈 다리아 추도졸레 다 안조 멩갈로 추요네 라지미시신 소수의 체토야 요마르바 다 이네레 차도데 임빈다 안조 소수 나레 차 체토야지 인두선 바 임빈 아니 근도 소수 나르디 대페조다네레 펜도슈크 챔부도레
1: 레슬레세 다 안조 Nene Chiku Kine di Mune Chashabina Takoli Amjilage, Seju Menjegi, Tene, Anas Menju Kinjis Nangumi, Wotu Shusan Swamjila. Dasamni Akiran Gentishuazila, Danazo Nene Chiku Kine di Menju Tudolia, Manami Nadanazo Lanying in Ne Karachungu Mintelia, Wotis Naronal.
0: Anzong Nene Chiku Kine di Tusu, Jumatubi, Lanying in Ne Karayores, and Danazo Kama Guzal and Yenze Jeva, Takama Guzas Nata, come to Hong to Shibe, come to Impos Nata, Kuni Chari. What they are in Yanka Gage and Rimshi in Kamakus and Yanka Gabe, King and Kamakus de Gaba, Java, some day to do some by Imbi and Ananzo, Pumi Dembe Nedi and Nanyak Mongujis. Tam Nene Chiyoga Gimbe and Pumi Dembe Nazadimbin Chitanich and Gajinishun, some jubot will never use Sulma.
1: Nesil.
0: Tay, Dodi in Jiminjis of such a warishata, Nanzo didn't want his son. Lochinju Mongu, so some new to sit in day may do some by Imbi in it, Kashi in a Lochinju name in it, Kashi Bugon Mongu,
1: listen,
0: God in the chair to some by Imbi, and Labjas some that in day in a cartoon chin in the chair. Cook the major to get a now, Madame would do some by Imbi, and a calicly calicly chicha, and Yanga Gage and any chigu in the chicha. I should go on more so on a book, so so I'll chance to scale Bugunye to do some by, and Bugu to mock up
1: chicks,
0: and that's it she do some by Imbi, and Anzo come out to the gaba, come out to the jabba, and that she do some by Imbi, and Anzo, major de Lenyok to Sabbath, and Benjo to Sunday Le Mongo to do
1: one. Jill,
0: tis I am being answered that Bugu mock up and not to delay that, Marma to do one.
1: Less M. Ziladan, and to less M. Ziladan. Kinanga Shube Nung Sudin Jacudune, Yikoya Ranjat one. The Kesi Kinanki, Singana Lola, Bubu Poma Yubina, Danazo Detailia Kesi, Lam No Shobina, Danazo Miz Ziki, that Dunga Dubchi in Duzamba, to Yunanazo Machi, Lobjana Lone Galahunanzu, Lobso Gungo Jedile, Pamasu Wene Chasabinele, Detailia, Wasamanamba, Lobso Gunje, Truin, Detanki Lam Chidaya, Manon Lam Dunchadi, Wene Kesim Sirajasangi. Senam so, some delay do you think the Tanlam Dunchi be Lizenki Nang Tun, some good issues in me. Ting the Lizenki, Sipsi Changu Nanke, Pusan Jem Dulat, Han, Mordan Zilaji. Nam Lingan and Sulizen, Sisi Nawar, Ning Tabane, Tosena Shuni. Lingish Dinja.
2: Akatoka
3: 既然你得理解你，我就拿错。写不让账，连我借估计处理我自己。全球农村年轻力库，推荐农村人，他的街上没道理钱，我注意。全球农村年轻力库，推荐农村人，他的街上没道理钱，我注意。街上没道。超过村政策，公开啥？
4: 坦德超过村政策三个数比例层的呢给三米多些提领案子里层南冷安心阿米欧罗汤那么日子是被能层看你吃的许愿我里也超过村政策阿米欧罗西被能层的三西那热
2: 节啦！远点点吧，远点啦，咖喱远点没那名，整进去吧，没多啦，咖喱下张挺大米。
3: 日间他们养白，落出去当顶的呢，每日去牛骨十八，不么贵。
5: 长塘之外，蛋白绿芽起，泥土之起，落个塘长起，起得真比满屋虫。
2: 起吧，乐虫，寻路，看啊。
6: 先天吃不清清楚，公看啥？他在天南北三个厝边来前地里，阿面俄罗斯把地热，俺你做中吧，吃进他们营。
7: 吃不清清楚，公看啥？俺你做中吧，登记缺扎营。听听阿面俄罗斯把来前南，写啥？路线？金主学家这些说，能端卡机直至许月白，身体逐步轻轻脆，头色略变暗，三能月白秀。
6: 去年年热天作用把刺身他们赢，
7: 下面来逐步轻轻脆，俺脆直至前白来再卡，来人心新鲜能落。
6: 逐步轻轻脆，下面来落嘛，前面就该去写啥，写白路线东去一遍，先把玻璃给涂绿绿暗，先热闹。
8: 我那爱写字的主播，那么听见老个人的，去南北写字，写对写字，俺路写的三九二八月，爸妈上班不出，幺儿上班没去，过了五趟没来接，留了过趟六八车，幺儿车头写三克，出过上班到车银，俺做厂妈面部上班全上银。爸妈上班不出，爸妈上班不拉出，爸妈上班不拉。

0: 나부도 난초 펜토 첨부 세자 요리 샘라 로마 디알라네 치와 뚱규탕 로마 뼈메디기 치링왕게 잠야 최자 뼈메양종 핀소 죽자 쥐메양 초문에 지렌 딥규인
1: 팅상 지소 토 김상 상마 랑코 유바탕 중람토 랑코 얀저 제탕 만저동 유바리 티티 난초 짐주키 시차 똑바 제주니 하장 개초에 된다 시기 녜 샘라 키남라 짐주 된자 고 키치와 카셰 륜주인 키남베 레 데브로낭
2: 용아 용아
1: 키랑 파메 랑코낭 뒤급 짐주 된자라 토낭 제고바 강 유탐
3: 칼로웨 잠키 모제 된도 추쿠 되초키 메바지
4: 모제 기코네 랑키 고탕 락바 된초키 마레라 기공낭네 키니 육초키 마레
5: 모드라 동겐 키발라타 아마 라라 순부 소초키 마레
1: 계세 계랑 숑람 예윤 도조급탕 시도카 조급 습습 최고배 짐지 시샤캉 예바레
6: 숑람 조강에 바도 틱차체 강내 조괴
7: 람 시도카 토급 로 마부이나 공예 되부다 로 정구이나 신예 조초기 예바리
1: 이낭 조고 춘주 미겐타 냠도 친나 덴바 요리 럽첸 쥐지 럽첸 고잔토 짐줄라 습습 강자 최고
8: 럽첸 쥐지 제딩네 럭업 예바르투 만제 샤모 세포 충충티 권괴 게시 차바 법뒤다 강법뒤 목랑 유튜수 최시 하베 권제 권나 칼로웨 탁링보네 통토베 연가 충화유 균두 람케기키 대작 랭겐톡 진네 총초키 마리 게시 람기라 대작 랭겐유나 예바 랭게 코네 미토세 람간네 조괴
1: 게시 랑키 조보 총무 람예유네 게당체 강자 제고삼
9: 람싱 디초수 주미롱와레 야마 약보 마테바 죽치나 루부르투 모자 강내 유민 함마고와 동외 년가여
1: 원나 짐주다다 로키케주 강자 제네 我先把其古기리타
4: 짐주다다 로라 릭민저와 니여바레 진니 남가 세도케 지투 로 마부탕 로 세보 로 정쿠 제 레메수 버기여바레 로 티타키 숑람토기 모자라 조와탕 뒤베 코다 쭈기 여바레 신베징니 람 시도케 예윤토 로 마부탕 로 정쿠 미강베 조당 자와니 레메수 버기 여바레 로 티니기 람 수키 미남라 조촉바탕 뒤고베 코다 쭈기 여
1: 난츠 짐주 다당 로라 지송 강자 체고
6: 난츠 로 마부이나 랑가 예윤토 조미초바 녜바토 공네 뒤고 lo jiang ku ba song na xin ne lam ye yuan la zhuo qiu bei kuo da zhe ba ri ti le la bu ri yi na ang an cui cu wei nan kun qi jiang ba qi jun ni ga le ka bu yue ba ri chou bo chung chung ka xie ji mo zha mei bei ge lo ma bu ba yuan na ang chung ne zhu zhu qi yue ba ri ti ni kun qi nian ba xi yin bei an cui lang la ma shu wa qi gu
1: ji jun lang guo ni an zuo tui meng ki jin zhi you qie jing ri ji jun lang guo du ge tu nan qi gu ba kang yue ta
4: ji jun lang guo
7: 得个拆金的古鬼把汤浪口电波各拆起牙鸡马儿婆起给人为了马儿婆都就把汤铁鸡牙鸡鬼给月把来唱卡给不买把人继续浪口头加了坑中猛熊看那几个人汤继续浪口头生农汤说把说把客切老位加了起出给马人提咱马塞继续浪口给给公内国汤喇叭将出给马人浪口 nang zik cha che lakpa tenpo ju kwe ba thang ye ru ku shio ngang po lak thang mo la lo ken bor cho gup cha tho de du ju kwe
1: ngan su nam ju mo zhe nang du gup gup cha tho thak ba nying bu shik tang du thak ba te ming la khang sa wa thang ti la pen tho khang yu thang
8: thak ba te ming la nye sung thak ba se ki yue ba ri nyen ka tung na sung kyop chi ye ying zang ming te thak ba ri nam gu thak ba te pen tho me pe sok ru shik thang cha bu yue tengwe tok takpa tini rengni ki soge kenki takpa shikri langkor tonggab lopur tokya ki ne cui cheche takpa ti tak yu na rengni la mi gyu mi pok pa tang che song mi shorwa sok pin tok yue be ngan cui pa lak ta ama lang na mo cha tonggab ne song takpa tak gyu chen sok gui gui
4: 这不清清楚提个能行俺却修蓝托刚哭坑穷东出去买日了修蓝气夜云托波罗结巴汤铁热切巴索早晚年七个月马达俺却金珠写家明牛瓦西举着西巴银他想不让俺却罗马嘎嘛这些拉给落队难为超多七位马家谁瓦的几个三年空给别的落当汤切让几度

0: 누나 견제 두게
1: 족보 중중소 예민라 까마지시 스기유 착독 체외 마차 마차니 하장제라 착독경 체 커신 키제차 통마 탁두 죽조 죽신 죽콜 푸데 랑키 제동 키유 니시 마제 고워 탁두 제신 또와 딘네 죽조 살라 추신 치우 잠두 참참체 신동기 제네 야가 시키 쿠바 쳔부 공탕 삼셰 참지 수자 마체 카야 마체 로포르토 마체 추 낭네 랑탕 제동 냠베 자시통 티모 마체 뉴르토 죽조 동네 조콜포 마체 죽조 뎀데요신 쿠와나 추낭기 자티짱 최낭 남바 자웨 시야 쳔부 시탕 자웨 조콜포 착도 체웨 마체 디 와탕 제생 계시 미 제레 다시 조 싱싱 제바나 춘난 기차 티장 미 제레 다시 조 싱싱 제 마차 착도기 미지 럽도 바르데 짐바싱 창카데 고호티데 듄토 송웨 춘낭 토노 마체 추제 미신데 춘낭도 파차 겹접에 타르 신도시라 탐네 추잠토 된 툭잠총 디네 그 춘 대체 춘낭기 차티양 죽조 용조 추방신 다르시시 제신바 통외 코 가조 챔보제 뜻대로 동절여배 짜게 내추티통네 짜짜시 개바나 마체 짜가 돈이바쥬 개모 구주지도 제시 짜게 쇼바럽대 또 제외 마차랑 춘낭기 차티니 큐기 숭예디 큐기 랑키 숭예라
2: ཁྱི ཕྱད མ ཁྱི ཕྱི ཁྱི
3: Tirenki ame olu yebe le se ti ju ne, Senpapo lenge la, pyo ki luka ju ze le mangshi ji, pyo ju yinbe, lenge ne, trubyo ngane, senang yue ba shu. Sa

0: 新州林街 유고로 퇴내제 냠지 띵습 총대 뷰제 토의 폐제지 검답 응아루의 띵도 송엽지 동제 개발의 신은 제로 니도 겸이 주주론의 제로 니도 겸이 뉴슈 쨍을 로파라 종용기 서구기 퇴제의 링탄 동벌 고로 통주로 주탄 제조 뚜동의 고로 통주로 뉴슈 쨍을 탄 제조 제동 급제 바라파로 탄 지소 제제 시송 동벌 고르티 뚜동 겸이 뚜준의 고로 통주로 숨탄 제조 뚜동 바라파와 총습기 유미 미리 찬용 거주 척배 용법 고르티 고동합제 추준의 고르티니 탄 시동 급제 10주 시행을 바라파로 엽시 다자찬한기 튠디탄 조조 시비 시튠 제도제 댐비 지리디 야롱장병원의 대진원시 엽시
1: 제마주디탄 지신 딥수체대 개감기 서규신부대배태 열슝토 야롱장부 찬한 동병원이 모팅을 교대 개도기 순수 발신유 前자 지신 육탄유 모팅을 개바타 동주 딘실링탄 링 림바달 차수네 我将预留日的间别增重提大通格我们的卡拉其中熟悉性在自行管别三者协议吧三六娱乐科尔格人文出大尼常常总可以结合给让当三学体日了总控给不切突围批给给定催他蒙西四学体上是罗居一人常常总可以托到盘松土结合摩了脚把他将多批给东北都市他用切的 人际给呢星座脑索母亲就要咱们前呢起步呢将多起新看了教育结看足用起春节电波电呢让用将人别那在天对南产三百起催得总起超前电浪啊托把他落大了天对起在转吃鸡汤你懂心的结看松用汤人汤新教你个的团建教育结合世界大东北七个人呢出去人一三都做的 云南金克国内可以用给健康国事他自信大用其实大动机给来团别话他出版他出版人路他那本人路团给你不切的乔参观的客别云南金克健康大用马拉祖卡的向他重点啊他重做他地归我中啊别别浪啊让用将人别健康西北足用给别对了足对切的
0: 总控给天天行列布置零日塔重设给业务员工要做业务员的批阶主管的业务员的蒙西定约国际人民的团队团队当地蒙州给蒙西定都当晚常常总督那边中期罗格女局长们直接团队零年让中级女局长们直接团队零期南昌唐不提示了明儿了可乐西北社部托学级女局长们直接团队定期时间也不是湖南 株洲以卡代表角落若角的天空来电呢团队领起拉在西北塘团结所中日用托塘夹角库竹金林接机团队科技西北马拉队的罗子西部罗三年提给我最女婿来个了队呢忙做亲戚国子呢求角落冷不如角的把钱入职罗局人我住点的前辈军都亲不穷去常常总给西军引起所来开列松基层前呢
2: 정용기

0: 장도 뉴규 튜레 야츠 예베타라 피게 친유브시 미리 락시 소레링 무수 조고 속신 남부타부타 뻬소와 신구소 켄딘 수균 튜레기 뷔제 토디 심보르 총리 시균 락잠차 유브시 링링 유브시르 제로 니동 야메 뉴시 쟁아 로로 차난 총기 변조로 파제 로가 총기르기 종탄 추당 총기르 종이기 앙탕부르림니 튜레 피게르 총제 유르도 사와 토비 유브시 퇴례를 뷰제링의 중화탄 퇴종 팅럽 신뢰 폐제기 공덕 띵도 칭신 종용기 팅럽 퇴례 말라 균체 미에바라 퇴구 창도 당내 최식 후에 서신무 친니탄 계동 계제 사보르탄 율구 제바탄 제로 니동 겸의 니슈쟁을 호로 조리 퇴법 전 친니탄 뇌동 국제생리 롱아 뒤마라 퇴딘 밥지 총디 계급 신비 신뢰 팅럽 진기 배동 쿠토 담유입시
1: 외민 인내 수샤키 유고를 잠대 체내 퇴럽 기영어 잘 되베테 로주 배준 초소된 땡주경 그 용어름에 로주린 차나종키 린내 유고테 멍위 동쇼 모투치로 단신 린지겜나 멍위 고통주로 지타 진예동 잠단디 린내 유고르키 존내 남찬 죽지 준바타 뷰제 린내 용어라 뉴쇼 유구구데 다여 삼예 군소 천제 정신키 린내라 데네 뷰기 로규리균타 yelong zangbu ge kham zhen jong sa de che dang ke kian dian tun gong jie ngo dun ding se ta kian dian bu li ge yu guo lem ti mang bo cha ge xi cha che de mi que jing ne xi lo ta ge kham zuo xin chong se le nian lin so na ma nian zhe ta sa gong shi bu ke bie jing ne yu guo de pi ge ge nan ba sa ba xi de de zong kong jing ne yu guo de ke le nan ti ta duo ne chu de qiu su pi ge dang ye jing ne yu guo de pi ge ge che le de ne cha na zong ke 부추 넘뷰 파서 탁수 제베 차나 시베 링내 유고르키 민창 균투 게자 취발 체유 차도도 사공 시부 치자 원조타 처지르 켄덴 체고 냠궁 안베데 사드 체강 슈뉴 규제 튀지 레준키 링내 유고르 부추 넘뷰 파서 탁수 제베 차나 시베 링내 유고르키 민창 균투 게자 취발 체유 차도도 사공 시부 치자 원조타 처지르 켄덴 체고 냠궁 안베데 사드 체강 슈뉴 규제 튀지 랩균키 링내 유고르 AP 후다되디 정콩기 링내 유고르키 게자 최제타 슈긴 팁슈 무튜 치르다예 제로니도 니슈쟁아로르 유고르키 지 용법 골 통주르 지타 제 체동 주게스이네 링내 퇴레기 총리르 용법 튀총말레 게제 니슈적숨타 정중숨구파와타 링내 유고르키 벤조르 순슈 초용내 피예 링내 유고르키 송년되 외민 슈샤키 라소되 차나종키 외민 링내 슈샤키 퉁공 칸레제디 신뢰타 링내 유고르 제타 외민 링내 슈샤 균진냠제 띵섭 연구로 꾸디다네 수균기 락시티 지구내 퉁디 퉁레르 퉁긴제와타 락제 소종타 락시부 소용 균진 락렌제 균남진키 권내베디 푀기나웨 락제티 수균기 락시네 멍추유타르키 켄딘 퉁레 소규와체유 폐계 장부 고급 텀진치 배봉 등규 렘부 사바드 폐계기 고주스 사베토 차나 종키 계함원 조타 장도 폐계 튜레 멍추 영화 제기 폐계기 뜬초 톡다 발숨토 타견 제디 총세 타르게러 초 용내 구대 동화타 종콩 변주로 뷰제 링예 영화로 구대 동외 양람 사베토 류 사바 무튜 점신예
2: 喂，别闹！快出去接穿拉休息。
3: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九杯。
2: 啊，第一。
3: 看叫越南卡巴东丹，你不得惨笑。中国古筝界卡巴东丹啥吧 ？AI 卡巴东丹，千万莫说的些。
1: 三个邻居想了母体内国酒土，忙去团外住。满给三者三西溃败，宁之冲击则与宗曹华荣相图，满篇南昌宋居所宋团聚七百个人认真学音。
0: 冲队列队入个卡。中阿把重组入家队前村，人之重击的则与从曹华荣相起重队来接别，杨塔别西天来接到我走不堂，拉达的前别罗中罗组点点边的，我随独归他几度多的，前者托把了爱米酒，前者脚把了爱一别别跟着苦罗堂，忙催南昌族群拆解用色了做马赛，西林都别的前别堂忙了前往外住的，忙西这归堂，忙做建立起南昌卡级拥有的团队的缺乏了规定当的。从托不堂，错托别，忙偏南昌老林单位，我又重寨了点点，重队来团了，那么啥不对也不是。忙做一天过堂，刚哎，甚至如果再去内团了，没别过年我这去呢。忙做去别着呢，俺去内团主别，学着都不赢，是不的呢。曹华荣想去重做了家队内团，如果场面激动去，我真是谁？南昌场嘛，让人困难了点点，吃亏没吃罢了，重队三员元素指导都决定。

0: 망초기카즈고이도키고고티 남장 추구기고족사라지신 유지 롱포 총조로 교세 릉부니 지람시 원장 릉부르 고송키 자자소 강양미바르딘 차바법림신 돌홍와소키 내주 투현하부주 테나 균도 유미초 치리규바라 덴자기 응음이 경에 침부딘기 유지 총도 레드루가키 투상토 균에 망초기르슈 토구 지급
1: 총주지람기수르토 덴부시 유베 치수 차바퍼급 리람토규드 심제 치고미 제 뇽조로 삼미 셰유시
2: 푸기부 파르믹체레 시초네 상다 총주 사네티게 정충 추진 퇴공을 되네 총주 냠데 변조 덥치르 동와타 망조 타니스네 레슈부 파용와르 구제 체바르 미데 추진갸세 주강키 부제 토르동 림보 남창라 뉴슈 유구구디 동와시 Tina, Chong Du Le Tun Rukaki, Mang Sui Ne Tang Ki Lila Tang Wei Jigula, Jindum Gurgu Chene, Chong Sipi Ringle Yugo Tunle Pigi Dongar Shudi, Gun Tu Chobe, Tunle Nam Chana Dine, Chong Sip Targeki Mung Si Dindu Dongarje, A Jun Tone Chene, Lodi Leta Junbe Gorne Mudu Shuina, Mang Sui Dugu Yobu Jungula, Tiwei Gan Dimbu Jungu, Tawa Rong Shanki, Nam Changi Chatgu Ta, A Jun Sipsi Zilinje Gi Gurim Shibur. Nenpo chigui ta yongi, mang tiye mengui changmar todam yabu tang, er jun shibji changmar tamzin yabu chepzi. Longpo chongzui goksong kyang ki namchang langlian dargu chubi tuin chamsu, chongdiu le tuin ruka ki sayu ngui su, tige er jun gyujie chomre rinkuang tang, tixin rikui ki mitabla dine genzhen chibi mani tido chidi. Namchang gi ngunzi ririxin sejui tang shib ca su dongwa tang, donggu ka la chunzi nenpo chiba, mengui pime du joba tang, kengjung donggu dengu taji du chene, mang tiye mengui changma ko chu sara dong tubi genzhen chibzi. Chawa chudi gi chongse targe dong gyosu dangwe gorne ngudu shubi na rika ge namchang le gui di nun din dongwe dewa ni dan zu gyong ge ni che ta le je ba ta mang cho simba jik du ji war tu yu. Xiang yong gi chongzu ka ki chongdu le tun ru ka ta chongzu u lin yi gi qing ga dang yun tu mi je le chubi namchang gag zui ki qi gui qing ga ji gu to zu di. Le gui ka se ta le zhub che si sui ne namchang changma ra to dam qi gen yu ba ta changma ra da gui qi gen yu be gen len che bu zhi. Hong Dong Chong Zui Dang Yun Tang Lam Ba Ta Yu Mi Gui Mo Gui Long Che Ne Xing Nan Ki Zhu Lam Zang Su Ta Er Le Che Yu Tuk Ji Che Bzi Long Po Chong Zui Chi Zhu Qing Ga Ki Tu Ga Da Ra Zi Ba Yak Bi Pi Rim La Chui Du Che Ba Ta Sang Da Chong Zui Mi Gui Ji Dong Che Ne Zhu Gan Gyu Ru Gui Lu Gui Di Din Bu Dang Wa Xiang Yong Ki Kong Wo Chang Ma Ra Zhi Bu Ta Dang Yun Ki Ni Chi Di Le Ga Che Ba Ta Mang Cho Ki Nyam Du Le Ga Che Bi Nyam Zhu Nyam Ju Ki Le Zhu Bu Kor Yu Cha Zha Wu Xi Cha Yu Cha Wa Rong Xiang Deng Wei Ki Shu Ji 冯红枪起
0: 明儿的香勇记忙点忙片给门卫国吃你给你是老怎么当的玉米错了怎么谈床的皮给谈着我预备忙催南昌松就说松团聚切语这些都三个月广东新出不停的过去途忙催团卫族忙起心这些习惯别你的重结的在于从草瓦荣相图忙皮南昌松就说松团聚切别过了你的学不提示
3: 三九卡索三位唐三一个库杨卡西区这位杨杨一的库
4: 忙水土内令位忙心给表彰
3: 作为你们有人们的关系给托了他的契机三十不定全球农村烟尘领库学位农村三九秋对的菜三九本对观众行

고주 첩당야 도위 캄솜키 유롱소수 공지당 캐주여부시 남군 벽이 유가 소수 당남위 고주 시지티나 주반 대비 튼디 주지 칙당 양도 원삼시라 로조 칼솜 냠조 제디 미망부탄 힌두 뒤네 유롱소수 캐주응은비 고주 첩수여부탄 캐주티양조 시지 양래 세보 원토기여부시 벽이 수준 고주티 나니 타발 민남기 주지 샘캄 응원바 집에 삼비 수주 니진시 차유부시 고추진에 나니 타바 진종 비숨 체타 유롱기 쿰지타 퇴기 캐주 응원바 세외 고추저 민나소시 중타 중신유부시 팅금 당진자마세 롭저체가나 사고지지 사바상기 공조 미리 응급중어주 로마창마 고추처바 용구유 铁托尼 고추티 미리 망부티 남기 추유네 퇴비 징내기 캐주시 응원바 지그유 롱버지라 콤스레타 람지라 출루지 세바닝신 송은 유기 고조타 변종 유롱카소스 고조 첩당기 넘바 중삼 저금에 송은기 고조티나 첩뒤 서론 주로 뒤로 군로 속이 차게 망부 유시 마세 세기 등급이니 대류 정보 냠규로 지냠 되부 소유 샴라 안주냠도 초료 고조시 세난도

我萨南克西列唐行真卡起村部撇列江目的大了居者肯日得那萨提普唐破灭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旧库日日哈萨姆塔别宁当日日塔车的龙乐比汤嘎了学年切记可以那定国家行起 내초 가르리지

생각 안 보초 큰 이가서 지신 고조를 율고 마와타 리딩이 준신다 고조를 칭마와 지야기보다 고조를 등등 망시 민남지 고조의 낭두인 표숨 초보유바 나주 지기유 표기 사조카기 고시로 장소수 캐주리엔 딩유롱 참두 고조를 티웨 계좌 침보유 고조함 고시니 표리기 루가 체제 숨기 제신이신 참두 고조리나 출루기 준비 최고 체제급기 고조 체와탕 망주 수준 투준급기 고조 증와 간이빈 신종급 고조 충화제 카 숨나 유바티다 시균 참아 즉미라 고조 규제기 춘춘야 점이 나서 유진 예주탕 초인낭된 준비 고조 폐지 고조탕 년된 준비 고조 제시 고조 소위 조낭 준비 고조 리봉기 고조 팀이 창기 뉴비 고조 시바 소유 투진탕 딤지 인지 가든지기 투수 당진탕 고리나 게 포문남 고고도 되네 로랭 커첩지기유 대주기 미시기 세네 티바탕 포문 람디브제네 세동월레 람주 르세메 참디 고주니 대본의 임신 교수동화탕 등득티 당무 토르도 총화탕 괴본 남칸 띵와 마지 주구르 푸바 속이 냠디운 띵바탕 류기 등득탕 심기 조낭 지교용화지기유 고주자세 외수 균도 창탕 카단 조교부탕

생각하면서 민야 집안이 나우의 초보시기 민이 만만세 유감시기 민시장이 민야 고준이 퇴민기 개주탄 로규 유령 대비 표기 망추 조세신이나 로망 배진라 체내 개비 독십탄 균련 중화단나 민야 임망추 고준이 체인용 타르양 롱세동하기 로규인 대마자 민야 고주 루세기 양단에 도주 등급지를 나야 소수의 개주 퇴문문이 바시유라 민야 고준이 민야 인내기 초지 凝聚 더부티인신 민야社会图 年端塔 강端 수军기推荐所 강仪荣 민야国主 미特美不行日 民야国主车队 보모창매 普通人为 세린群行 개보存过了 비록이 괴시균바타 류了触타 다르마 눈부 괴진所 강荣균바타 강발 별남 균구지유 별매지윤고진 카도낭의 동규타 자이림불레신 짜다지 바구시 触타 토르마소리 주진 나오의 표친 디니균 조차비급수 조바남기 루시게 남튼탕 뒤에 핀준팔라 라베 라바르송화탕 양나 깨바교리의 제네 나아키 루지랑신 강비 도주겜네 첨규신이라 민야고주니 야지민마망소기 치그수토비 조이지지인비 등급 도장인탕 전도 浙江소기 사자 팅망볼규네 첩된 진용유 샴라 민야기고주시 세로나

0: Sendo Lingge, Shamla number 2 Mutu Che. Loga Sukune, Chongil Guwe, Lochu Yrinki, Chanan Zongki, Benjota, Jiso Pige Gi, Chumje Gordki, Jilin Gojito. Jang Jeju Yi, Pugu number 4, Jangdo Tunle Rine, Yamje Tarshi, Quebsi, Sinsinaruna.
1: Jelo, Nidong Jami Chuju Lor, Loga Sukune, Chongil Guwe, Yalung Sashimu, Pige Gi Tunzam, Sarjanshi to Lip Yupshi. Loju Gaje Bebung Chebaju, Chanan Zongki, Singleta, Rine. 유고로 퇴내제 냠지 띵습 총디 비제토의 피제지 콤답 응아르웨 띵도송 엽지 동지 개발의 신은 제로 니동점의 주주론의 제로 니동점의 뉴슈 쨍을 로파라 종용기 서구기 퇴제의 링탄 동벌 고로 통주로 주타 제조 뒤동의 고로 통주로 뉴슈 쨍을 탄 제조 제동 급제 바라바로 탄 지소 제제 시송 동벌로 고르티 뒤동점의 뒤주니 고로 통주로 숨탄 제조 뒤동 바파와 총습기 유미 미리 찬염 거주 척배 용법 고르티 고동압제 추준이 고르티니 탄 시동 급제 십주시행 바라바로 엽시 다자 찬양기 튠디 탄 저주 시비 시튠 제도제 댐비 지리디 야롱 장병원의 대진 원시 엽시
0: Chema juu zhi ta zi xin dip zu xie de ge gam gi si gu xin bu du bai te. Yer xiong tu ye long zang bu cha nan tong bu ngo ni ngo ting er gyur de ge dop gi sun xiu par xin yu. Chen jia zi xin yuk ta yu ngo ting er gi ba ta dong zhu din xin ling ta ling rin ba dar cha su ne. Ngon jang yu lu zhi du gen bi zin zhong ti da tong gup ngwa ma di kar chi long xuk chi xin za zi xin guan bi sa jia xie yin ba sam lu yu la kor ga. 人文出大呢, Chanan Zongki, Gekamgi, Rangdan, Seshuti Rila, Zongkongi, Buchetui, Pigegi, Ding Suta, Mungsi, Subshutianji. Loju Yirin, Chanan Zongki, Tokta Parsumto, Gekam Mola Jogata, Jangdo, Pigetongwe, Dushi, Tayon Chedi. Rimzi Gimna, Singzu Nasu, Muchi, Jungazam Chene. Chibuna, Jangdo Ki, Singkam Laguri. Gekam Zugyongki Chumje Dimburdine, Rangyong Jong Rinbe, Nagze Tindu Namcha Sarbi Ki Chude Zongki Chokjin Delanga Tobata. Lodara Tindu Chize, Juan Chijita, Nidong Sindi, Gekam Songyota, Rintan Singu Nigara Tungin Jaryu. Gekab Saje Tatumbe Chigui Lene, Chuju Rinni Sardu Zudi. Yunam Jinki Gwone, Kuy Yongki Gekam Gorsita, Zishin Dagyong, Chisa Tatumje Gile Tunbi Wata. 추변탄 초변름루타 나변름루 등규님부체디 초참군리켜비 귀남진키 기캄다교말라주카라 샹타 총대아타 총조타 디구용업중압기에 디라아 랑경종림비 기캄시배주경키 비둘로주교체디 종콩기 캔딘신례 뷰제링일타 총습기 기캄유고로 야주기에바다를 피게주와라 기캄기 멍시딩유
1: 거지리빙니 튠리타르기당디 멍초기 멍시딩도당와 찬양송두내비 종치 Loga Nuju Zangme Dikche Tuenle Ling Ni Rangchong Ki Nuju Zangme Dikche Tuenle Ling Ki Namcha Thangpo Thishe La Mingara Kola Shibu Sabu Toshu Ki Nuju Zangme Dikche Tuenji Dingshi Shi Kyan Yimshi Hunan Zhuzhou Yi Kade Pyogyoro Rokyoro Tuenkong La Dini Tuenle Ling Ki Lakze Shibi Thang Tuenji Sochun Nyerchong Todam Gyabcho Kuzhub Ginlin Jie Ki Tuenle Koji Shibu Mala Dudi Luzi Shiburu Sanne Tike Ngezu Nuishu Lekara Duni Mangso Kim Ki Gwazane Chukyuru Lampuru Gyudaba Che Yubshi 罗居人我住电地前辈军都前不穷去长南总给西军引起所谓开列松基金前的中勇气女居长美直接所追领通马堂为首堂切据松地起被对人列车通马军的为首南昌松地浪昂查地通的落当地江都女居推列也是也不得了披界请约不是美丽那些所谓领我所救个促行能不他不他不说话 신구소 캔딘 수준 튜레기 뷰제 토디 림보르 총리 시준 락잠 차유브시 링린 유브시르 제로 니동자미 뉴시쟁아 로로 차난 총기 변조로 파제 로가 총결기 총탄 추당 총결의 종이기 앙탕보르 림니 튜레 폐제를 총제 유르도 사와 토비 유브시 튜레르 뷰제 링니르 총화탄 퇴종 팅럽 신뢰 폐제기 콤덥 딘도 친신 종용기 팅럽 튜레 말라 균체 미바르 튜구 창도 당내 최시 토의 서신 무치니타 제동 제제 사보르타 요르고 제바타 제로 니동 야미 니슈 쟁을 로로 조리 템법 전 치니타 대동 국제 세네 롱아 뒤마라 튜딘 밥지 총디 계급 신비 신뢰 팅럽 진기 배된 쿠토 담입시
0: 외민 진내 슈샤키 유고르 람데 체네 튜럽 기영어 잘 되베테 로주베준 초소딘 딘주 양큐 용와르메 罗居人常常总体人类有国体门为东西母体切入担心人际间门为国同居入集团今年冬暂淡的人类有国体昨年南昌就济准备他不在零年用完了女秀有贵贵的大约三月滚所村界人行体人类了电影

0: 차도도 사공시부 지자 원조타 처지를 캔된 최고 냠군 안배디 사두 최강 순위 규제 투지 레준키 링내 유고로 부주 남부 파서 탁수 제배 차난 시배 링내 유고로 키밍차 균투 개자 최발 체유 차도도 사공시부 지자 원조타 처지를 캔된 최고 냠군 안배디 사두 최강 순위 규제 투지 레준키 링내 유고로 AP 후다되디 정권기 링내 유고르키 개자 최제타 슈긴 팁슈 무투 치르다예 제로니도 니슈제가로르 유고르키 지 용보 골 통주르 지타 제 최동 주게스이네 링내 퇴레기 청니르 용보 퇴총물레 개제 니슈적숨타 정중숨구파와타 링내 유고르키 벤조르 순슈 초용내 피예 링내 유고르키 숨년데 외미 슈샤키 라소데 차나종키 외미 링내 슈샤키 퇴공 칸레제데 신뢰타 링내 유고르 제타 외미 링내 슈샤 균진냠제 띵섭 연구로 꾸디다네 수균키 락시티 지구내 퇴데 퇴레르 퇴겐제와타 락제 소종타 락시부 소용 균진 락렌제 균남진키 권내베데 푀기나웨 락제티 수균키 락시네 멍추 유타르키 켄딘 퇴레 소규와르 체유 폐계 장부 고급 텀진치 배봉 등규 렘부 사바드 폐계계 고주스 사베토 차나 종키 계캄원조타 장도 폐계 튜레 멍추 영화제기 폐계기 뜬초 톱다 발숨토 타연체디 총세 타르게러 초 용내 구대동화타 종콩 변주로 뷰제 링예 영화로 구대동외 양람 사베토 류사바 무튜 점신예
1: 喂，爹妈，快出去接川大小姐！
2: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酒杯。
3: 啊，弟。看叫你俩开发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开发东大啥吧？哎，开发东大，千万莫说的些。生个林街，下面母体内过去途，忙去田外住，忙给身边些些亏呗。你这重给在于总，草花荣香途，忙偏南岔，送就说送，田局前边过了，你真熟人。
4: 重对来田路个卡。 中阿巴重组入家队前村，人质重结了在于从草花荣乡去重队来接别，羊塔别西端来接到我走不趟，拉达的前边落不中落不走，点点边呢，我随独归他几度多的，前者托巴拉，俺也没走，前者脚巴拉，俺也别别，跟着苦路趟，忙出南昌组军拆开用啥来做嘛些，西林都别的前边趟，忙了前往我这边，忙西这归趟，忙做建林去南昌卡进用牛肉团刀的缺乏了，归地当呢。 通托巴塘搓托巴，忙偏南昌老林大路为我与重寨来点点，重队来团了，那么三百多也不是。忙做一天过趟，刚哎，甚至如果借去那团了，没别过年我这去呢。忙做去别着呢，俺去来团主别修着都不严，是不的呢？草花荣乡去重组了家队来团，如果长没几团去我真是是。南昌长嘛。
3: 让人困难的点呢，吃亏没钱把了，重队使用的数值多多决定，忙做一开始贵多去贵过天，南站去贵几个做啥来执行业务？龙浦重组了决赛龙浦呢，日南市，文章龙浦的高松去加扎所康养美巴的点，恰把百分钱多红的所去内最团他不去，天呐，军都玉米错，吃的贵巴了点价的，我们经营钱不定给业务，重队来团如果去推上土，就呢忙错几日去托个钱个。 重组日南区所属土价值差不多几百些家具体，如果去忙最多个按汤铺店去七八码些。重组五零年堂，当院团们提出去，忙偏小区创建土，七段新筑，大区从头错的，阿来区就是堂，阿来区就牛肉，忙完土堂村镇所去，各在团镇日日新了，十多路钱呢，都不少了几栋去，阿来了规定当时，阿来能修建玉米民用些去，国送这个。
0: 店铺是预备，起诉七八百个日南土局的甚至七个没接，用作了三名先预备。普及不怕没吃了西醋呢，上的重组三年提给人群出征天空了点呢，重组年底变就多吃了动物汤，忙做他年子内来修不怕用完的规制七八的没得，出征加些主康去不再拖动人波南昌了，女婿有贵规的东西。
5: 听呢，重庆来团入卡去，忙算南昌去李拉昌为之贵了，京东举国去呢。重庆给人来如果听来批给动画的学的，军退桥北，听来南昌的店呢。重庆他给给忙些点多动画些。而军多年前呢，落地来这准备过年，我准学为呢，忙催独个要不准贵了，特别讲点不准贵。草花荣乡去南昌给吃过一趟，而军西皮子连接给军人西部。
0: 南部区域太远，忙偏门外仓马的，托他们也不谈。而军实际仓马的，他们也不接不接。龙浦重组国送强去南昌六连大股筹备团参数，重点来团入卡去，在于我。

0: 시베 춘농기 랭신 댐베 셴메디 송나머와라 다양제 두베 도지라가 직든 간에 미든 레스 송바디 튼란네 탐메네라 속바 더동안주 무튜 덕제탕 심죽 최초그리 이내 제바 카지기 나와야 이나 라사 레시베 중공기 체디야 리듬 가웨 튼두 주발야 이나 켈렘바 탕 문진난제 제세 좀바야 요레 알레 디 군제양 가데스나 자와레 찍라 주구 여바 찍슈라 미죽베 꼴라야 이나 뭐라 숭요마레라 슈라야 쿠규요마레 디 군제도 창배 머체 레다 리듬 가웨 전댐발라 주베 배양 샤바 요레 자지 세마보 남게 롭자지 케마야 난구그레 다리든 가와 시에베 급데 제바 카지기 난라 야이나 리탕 차와 윤데 제 가와 소기 이와 치제 리탕 차와 윤데 소소 가자지글 지제 데네 치다기 요왕원에 데네 리 가와 다가는 신기 차와 가와 윤댄 가와 제 가와 세라 속베 이와 딘데 치 제시 교마양 요데 알 나라 체베나 리듄 가와 베임바 강시 가잔 미직밤 가자디지 차와 윤댄 제서 강이미 시버 이와 잠 레섬게 로알라 공도 시에베 리가와 이내데 차와가와 이내데 연댄가와 이내데 제가와 이내데 창망아데 대비나 리투 가와시바 디나라 두모투바이나 민두성게 나이네 코나나메 이외 남샤 딘데지 제고베 내가 양 카레스나 가젯 미직바 가젯 리그베 차와르베 연댄르베 제르베 디에 강가 리크툼베임바 댄케브레 리크직베임베 리탐 차와 리크직베임바 연댄 리크직베임바 제 리크직베임바 딘데기 시베코 고든댄단기 가젯디 미직벌라 뜨제 공도시에버는 시 리가와서기 이와지제 오드남바 두알라 오드남바 두 아래대베 있는 리탕 차와 윤댄 제가와 이와지수 유버디게 창마로 등어토 리툼바 시베 남당기 이와 딘데지기 나라 두모투버 개민도스 원데 커직베 이와 티달 제구베 금제야 가와급기 가젯지 요르와라 가젯디 차워르베 윤디헨르베 제르베 딘데기 남바 미직발라 뜨제 테니기 이와 테달 수입을 랑제 베차샤베나 공동 오드 송스베 안조 베디게라 이십 락잠 체베장 디시 두구레 베낭 안조 공야 베딘데 샤브발라 계급 나네 랑게 멤버 망슈 이십 더부이나 리카와르발라 공도 샤베베 차와나네 구조 체바니 타셰로 수두자네 차와르바 카도기 낭네 마부디 당치세디니 윤데르발라 콩다 망분 낭네 숭어젠디 멍미오 시바더부니 제가와르발라 아주 시베 이와라지치나 딘데 레디에 등어도디게 사말로이나 리딩가웨 낭라 두투버르발라 원디 이와지수 테다르 유바디 토네 안조라 네주직 세세 제바데 디 카르레스나 디가 리튼 가와세디 리튼바 리가와 탕 차와 리튼바 가와 윤데 리튼바 가와 제 리튼바 가와 나바 시토네 세초바 야마나 리튼 가와 나라 나도 테다 두초베 네든 탕 시제지 안돌레야 라도 체바레 딩안주 갸지 선보본 남게 켄고야들 알아 제자 디급 리튼 가와세디 윤데 차와 제라 소바 티 신기 리글라 소바 지리근원의 세척은 전다딘데지 세시 추구 여장 뒤에 안주 캐난 구글에 공도샵에 빼주디게 당 안주 리탕 샤와 윤댄 제스 이와 딘데지 치버리디 턴도 티다 창만로 가르스나 리듄 가와 샤다르발라 제장 이와 티다르 지수 요리디 리듄 가와 시바 디나로 두마투바 매장 안주 뒤제 리듄 가와 시바 지시에나 지그레스 주고요. 나이네 디모드 체바규 안주 랑자직 두구과레 랑자드 카다스나 디급기 리듬 가와급라 차와 윤댄 제라 속바 지리 가자직레 샤제 난두 디나라 댄쇼요아르 로라 디니 녜슈에게 리듬 가와 시바디 코덴골라 예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 최신 신바 天呢 平江龙井年轻猎工拍给龙井给龙井落体来前世来前地能平江落到前面给人起码七零多几那年拍给大嘴日边过了七零那些月边谁那优秀
0: 想啦俺人没听高外过了呀那我的书音肯定进来人没听高外是的是呢人没听高外过了杨家主编都在那个广播能行写不赢呢你来你个男的来啥来嘛多来啥来没就过的人是送不得这样我在那听了那边苏木压过去赢吧我就七个月啊我那肯德基了人民群搞我死的是呢我也切备呢第一个奶奶你个男的拉萨来地打地做成大电档那么的肯德基电报切备的是呢去你片子多当街你呢切据切巴王要么呢切据密切检体罗素一万七节提切据谢巴金来呀呢我这些古都是别恰下巴银呢蓬布来大脚色的第一个蓬布来是被来的了写过二万了蓬布来大脚是被的他全大卡的电脑这边是呢蓬布堂当年用你所教的原本多当多当年开始密切间大的脚把月把的老鼠姐姐脚把月把开始写不得不说了接着来啥来给去你平时多当晚梦西套了开始开把网开始密切间的老鼠一万七千你们开始谁不是没把电话得不了呀那可孤独是个这样子别想了这个阿拉大力来阿蒙七十的大大个能行给到我来这些老中一个的事了说吧他个能行给冲冲来马家贼是吧都不张强都昨晚来老中前呢各个热色的第一个给张强色的俺都热色给那里那帮强色是没办法了我的些我忘了大家可能先给每天能够来陪读长二七是吧都不别提大人了成为来的做女巴卡的店铺的时候呢去你平时多当街天天去七八万要么呢密切间的老鼠姐姐提开局写不得不说了这样这把卡进来了杨北顶的下不多啊了别呢没有机会狂妄来人与独白恰个错写不得不但是没有些的记不住的那书跟大家这狂妄了这是吧没有机会狂妄来那那人与教外的那恰个的错的是的的呢没有了人与几个的是这个的是呢红外叔叔过去这区别恰个叔叔过去后面一趟的写不得嗯的没有了真的人有的几个人是感觉写不得不先看的是呢能说预报了能说那么大难了起来俺就别定在下难下啊了技术马家来在中啊苦就来年土里家村来扎孤王日日来讨写不得不被同作人呢俺的代表人呢人民群高外的被压过去这下生活都切断的呀被出的出浪界也就什么不难了我对徐伯英大人没听高外够了呀那空都徐伯能行杨家主编都去那个广播能行徐伯英呢来啥来嘛多英呢来啥来的英呢你就过了写不着了第一个代表呢吞了那边书门也不就这下生活都中国写不来想不了我其他个男生送吧对外过了呀那我对就徐伯英杨家主编都在那个杨准备我们那了先没听的句话了对了你的困难就送我了对吧谢别个了呀那你来中共给钱你给男的你啥你嘛多你啥你就给妈的送我了你送不得接着对了你的困难就谢别困难是多了可能的存在开始念到了呀可以明显学不了了啊了可能是要了说吧最近俺做马道是要说吧有吧了大家能心里下达是要说吧有吧了第一的唱完了他们国外大的哦他们国外是肯定的写过的是呢我是这么的铺罗了提名康阳没用吧提名提出的呀没就管罗了他们现在 never stemade wala chetan didili ya hama ko ba das re nubach shukche demre chetan dula ne da kona ju su da ne dube ne ga la ya ne sa ne de ma do xianda no lesa ledi ne ju ru es na ju gu ma le su wala ta kong du ga do jin ju lo de be che na mi xie be ge le ya ne ga do lo jong che sen bo nam xi kong ang dube xi be tuen ji ju zu ke xie ji ga do song sen ba de teni alang yan ga do jung gong ge dube de mo xie kong la kong ge dube de ge le yi ne ga do chen se ji qing da la ben na cha xia be ne ga do na le ju bo ju xi xie de zhen le yi dube de ba ju bo se ji ne wo de che sa ba de ta wo ne ga do de le ya chen se ji xie be ne le yi ge 这个银白没切剪洗将银白也别吞掉嘛就不对吧这个银白没切剪洗将银白也别吞掉嘛就不对吧那些人都跟着各位来对吧是不是一样老中切差不多跟着各位对吧的肯定是那有些吞掉了对吧就这些吞的请问说小银白如没小银白如将说跟着个切个熟了呀吞鲜洗苦就也别吞掉嘛的呢 跟对个个对不对完了被查下来那囊吞羊也不毒是那个羊啊羊的对不完了囊吞羊也不毒是被羊的卡的对不完了是那囊吞怕配呗提名给被那姐姐了说吧完了提名给也不预备吃点的忙不及羊啊羊的对不切不完了那些羊啊都对不卡的老中切不完了是那几对个个对不对完了那几对个个对不对肯定就了口过了是那看不说 지두그체게원도이외남당투마소소로제스마디게두시직도두바베나차샤샤람호암누팜창제니초시오시두시탕에기세웨두바뎀보디딜리야이나안도지두그두바스시에브르와라
2: 那对吧同中俺都唱过老中前生吧的阿拉那中文给年龄些别个的嘞杨俺都特定老中像那老中些个难度对吧是要去穷吧的第一个个对吧是要的肯定这个了考古有啊的是那别去查下阿拉俺都推举唱个给不对着呢唱个顶的给不对着呢今年就怕是要顶的写个完了 今年就怕是些吧的，写对着呢，第一盆地都学不来，那啥，那的写过完了，第二盆地也送完了的，到那今年就怕是些呗，那的你不看的，全部都白是那，今年就怕给盆地给唱个就完了，你什么些啊，土堆给古些呗，盆地给唱个的个，等等，那啥，那的家姐，对不点不的。 塞不拉的写不赢呢，汤麦长的当，汤麦长的写接，盆地给的了呀，那那是那家接的呢，也就长的接，多少写不记住，写不完了。大家讲，今年就怕的写不的，那俺都长写的，长个别几个叫的完了。第一个个对不写的，肯定就了考古完了是那地那了呀，难对忙不要的啊了，别那恰恰鱼塘。 大个能行个土，大个能行个长，大个能行个我不拉说吧。我看呢，暂时他看了土白八三几月不那么久了，八三的个。我看呢，总呢他看了都八个八三久了，第难得的个，难得，对不对？对不对？别那今年就怕写不到了，这个的写，就的写，盆地个长的个，那啥难得，对不对吧？
0: 你这进来呀？那第一个给对不写不得？对不啷一呢？别人红到让我的松什么能行？鱼对吧？但大家能行给长对吧？土对吧？再对不说个？因为那么长，西街是要的。到底可对不起咱个，都对他呢？别就是说了。别那恰恰，他是呢，西街派是老百姓呢？那啥呢？的家送完了。 他是那西子派出所的，他是他西子尼的县级，派出所的，啥子卡的？那是那些呗，到底多少钱？我忘了。
2: 디리르 야이나 유튜바스 다양한도 배샤베이나 페라 시외진드 땅완네 타팔 야네디 튜디게 벌기기 페라 시외진드 땅완네 탄데 팔기 벌기기

생각 나 붙어. 단도 나 붙어 센 신별의 전디니. 현종 롱진 년진의 콩. 벽에 롱진 기 척도 릭제 릭제. 릭제 겨제 추디 시프디시. 나 릭제 적용 수캠 뱀 좋아 이해를.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준나 진이스 비네랑 라조 페맹기 면주기 냠버제네 세기 면주 줄람기 면주 맹기
4: 카레스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대탕 람든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든
6: 대탕 람든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limdu samba ani na zhu chen bu da ya din zhe xia na zhe ne da din zhe tung gu dong wa an tan de le ce zhi wei tu su yi men na di su gu yong le cha wa ge wei zhong zhe ta ani guo na ya zhong zhe su gu ka le ka zhe de ya zhong zhe din zhe ge ne da din zhe tung gu dong wa
1: ni ne chi yu ge chi wei ne da ri zhe wal
0: zhe la
1: ne se mi
0: ngay nay chay yu gye chung wa di yimin, jitan nay chay nay gye chay wa di yimin nga nga zu da tukdo su jue mutu ba, ya nay jue nye su gyu wa, ya wu jay jue mutu ba gengi, ngay di nying bacha ji jay yin bi yin, nam gyu nay gyushub da gyi ba ya lam na su des des dan de ya sum de da, anay chang wa din jay lez lez din jay za, an da chay yin nay do sin na chimu chay wa din jay, sim zi utang, kama gyu zay yu lo yin bi yin, nak jen da, chu jen cha ba, pu mi zin ba, da do su gang lo gye chung wa do zin bi yin, da jitan nay chay nay, anzu ta ten sang ki ne be mong gu ji ge ne na zhe shuk chen bu ma da ne yan ne na zhe me zhe be so chi dong wa ne
1: zhe
0: qin qiu sum de yin du sum ba ai yu xia an du qi jie xia xia du sum ba yin bin an an zu de gu long bu du xia xia du sum ba an na zhe de ning bu cha yin du sum ba yin bin an an zu shu go kli kli qi jie ne pe mi ge ge bi ma la du zo ya le nian ge ge yin du sum ba yin an an zu ka xie yin bu gu ma ko qi ya sum de ka xie yin sum zu dan kam zhe bu ge yu du na zhen da chu zhen qiao qi lu su de na de zhen da luan chao nang zhong da shu luan wa ji ye sum de 你这个车也给你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呢拿着熟钱不买单呢，伢 长旺的呀，你张车人不送不原因吧？长旺的因呢，你两个手钱不等呀，等这钱。
1: 嗯，那是。
0: 你不等因边呢，俺就 B 值了大姐 ，B 超大姐收了的。
1: 那是。
0: 等就上班因边，俺就看这菩萨，俺也考个阅读，你出这样问吧，参考难受就点吧。空气大姐来看这菩萨，俺也考当了年轻问吧。
1: 那是了，什么子了？那趟我难老了呀，那些的，还是当农业这个玉米田来看那个，下面也木听我这些那热闹了。
0: 那是。但你托我拿了俺做，俺那吃酒单，俺那购买车子啥的嘞，拿着的嘞，全部要的。
1: 那是。
0: 购买车子是，你是你叫老毛的，你们俺那炒完吃，不晓得开个油都能收点哇？等你叫老，俺那大我那钱呢，咋不要的？但现在嘞，购买车子是不的呢，那俺做的了吧？
1: 这是。
0: 反正顶多一百呢，你们谈不得单，你不得要了，俺那购买单给不得吧？拿着单就代表明星，俺那大钱的，俺那你们送不送吧？呢，俺其他那钱呢？呢，俺那米色面具买钱呢？嘞，或者拿着的，或者人。新的那也主要送这地区了吧？那那地区那这里硬不硬面？大城大米色的中华面
1: 多，
0: 嗯，大城店就大的都大中华店这面就上百硬不硬的呢？等你你一话做的面，那大城推的中华玉米呢？那细节呢？
1: 嗯，
0: 一话的舍不得投给是，
1: 那舍了，那舍了。
0: 那你不得硬面的按住？我们长松给年在打出租车，嗯，我们长松给年在的嘞，按住你搞笑有度，嗯，那书店被吃的你咋不要的？但以前嘞，我们长松给年在的，其他那些呢，看了三百几嘞，那那这点难忙完去，嗯，年了一边的跑呢，俺跑呢，可离可离姐姐，俺妈搞笑，因为说那这单也送的哒，俺提起了，俺那主机嘛那个那大滴子滴子疼呀，但按住，俺那一起来大姐吃点什么呢？我们长松的一边呢，按住搞笑给俺那因为说。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ngajuta duruge jensam sarwa de riko yusdi gande ne sor shi yeme pone ge yuta ne ti sho yen yun ni ge ne kho ge yutu ne su den ba ne shi tin ni ge ne da chung we thurim da ne chung se san ne mi jong we ngi ge ne chu su se do dang ngaju ge mo chang song ge nyen che sen ngajuta king tu suri na no ne che we na we yen sa de ya le she wo ri ne sum bu de yin bin ne sam se u chu de duk ta ji be ne dan chu wo da duk ta ji be ne lan chang nang zhong ti niu zhuan sa zuo da ka xie yin bin ne ne chi ju sa de na zhi qu ren bu na jie du de du san ba yin ne ne sam su lin bin ne ge ge be king ge de chu zhen su cha hop de ga le di chi ri na zhi jik den du san ma ko ju ri te be su chi ji ji ju ri te du san ma na zhi shu chen bu dan du du ma yu xiu yu du ne su den be ne da chung bu ba cha den ya ne long ge zui jia ji gu dan ge
1: 原来就是原因控制是一个有毒路过度能数的嘛好不得看过距离提度什么那就是全部那是嘞当然什么的那应该做大家去提度什么把银币那里什么时候有毒你通知人的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0: 破姐姐破就算吧那就全部单独的嘛我这人就算吧的第三第一个的甚至出征独大区别那的你等你你找不着几度你就落英别呢就见他那个路距离那出租塞不塞土豆啊，
1: 类似了。
0: 学过的音频呢，从眼去中国的呢，就学不那话谈，吃了呢，吃杂八少。奶奶吃过谈，周围吃有样，眼去中国的，奶奶大餐个被卤狗有吧？俺从眼去中国去吧，俺从公安院啥的呀？
1: 类似。
0: 不过考不了吧？对。奶奶不过的，朋友那老的出行考木头吧，干嘛就在那老都是考研究生吧？音频呢？不过考研究生吧，俺考大餐个被卤狗有吧？俺呢，吃单吃酒到这里，俺呢，俺从不过考被打断吧了吧？提前都俺从看嘛，就在那老的补考研究生吧，你不过得切着切着住就算吧，俺看嘛就在咋的嘞，你不切着切着就算吧，俺做朋友能行给你这切着专门投过就算吧，俺靠多姐姐一边呢，参观那了差小伟大，你这蒙古有就算吧，俺那些路狗他难道说嘞，俺出事的给的有啊，接头个月是能够。
1: 那是，俺们去了，奶奶吃酒给奶大，奶大是奶们都当那做那苏当当当，他们呢当奶找不有要说去，奶这还讲去嘛，我是拉多多俺们去了。
0: 好嘞。
1: 当那做。推荐后当年的车狗拉索贝的给不说能说当的里面的小动物不听也不忙我同样说给能去透明的当然做平面给奶奶一奶奶的还想起一万忙我家有对什么但给人给七六年让他们给随便细节的这圈能就没不谈提名呢他前天去明白的那老天界给他逼着了大家一年里查个大家拉索南北接了呀当然说你去你的让他参北面就来的开心是拉下日的忘记了给四千年前民间里啊，天气面就亚过是南门土边呢，民间啊那就你这忙不起了，就主要的唐人性格呢，面就南北各路呢来个来靠主要的，当然就边就着准体会给他忙不住对什么，那些的就群居孤独呢，当然就面就南土边呢，还讲起亚过有这什么忘记了，
0: 认了，
1: 那是那些忘记了，但是呢，你那退休给年底了，比如说日本团的训练们都退休的，面就南当去，特别是看着训练了，
0: 举头拿了你们当然就三句面接。这是一个吧，
1: 在
0: 第一南路那一边呢，面谈三年是在西周，宁波区第七街，那车站边呢就有吧。每个年了，每当定居你开局人吧，但俺做谈的，比如苏里那老年吃不赢的，但俺做第二一年来打的，每当顶着当季节人边的，我呢也每当也顶着，陪去当季节，那面具吃不赢的，俺便宜的嘞，俺没事的，也不通的。
1: 那是了。
0: 俺同忙俺做四周两百七千人不谈，这个举头来的呢，俺两个家也顶着吃，俺那给吃完俺那吃酒个那的，俺同忙人边呢俺做炒瓦的粗豆，豆外面顶着顶酒的，俺头从黄心给俺七千人不谈，这酒顶着顶下吃，几千年前俺做江南的人边呢，熟来熟全部顶着麻棒，俺年些给吃完头数，俺四周两百顶着了，年数家也顺着哒，俺那面酒个头领拿了哒，旁边粥瓦顶着哒，伢那闺蜜给吃来打着。但人家民间吃过呀，顶着一年着就没事情。旁边个大姐送的，他顶着一年了，买吃不吃的呀，顶着吃。俺呢，大姐顶头当，铺子外头，伢呢在酒头个，没三个头个了呢，在酒当，俺呢决定给长着，顶着了头那吃过的，做这些事。俺呢三个酒桌那老年吃呗，呢四周娘些，出去点别三五点个红豆稀饭那些，炒牛肉，但俺做什么的，就把家过个嘞，顶着，顶那下当马宁不顶着个日，俺呢铺子人家也，俺呢帮伢顶着吃。 ngan zu cawe ngan zu di indi san ba ngan zu gyun nalo jumi sisi yin la dian ba si yori. Da yin nalo jumi ju me ba da sisi din de gyu rungbu du sten yin du san ba yang ngan zu long pe ya ge yin ge rung xin yu du san ba yin bi yin men ju chi du yin bi yin ne da sab se che go ya din che che che xia.
1: Na si la.
0: Ani me ge nalo ne che bi yin ne ngo de zo cawa yin du san ba nian la yin bi yin ngan zu cawa di du ya ge me din de tang din de pe ju dung go ori. Bi na cha cha ngan zu nubu dun tang som de mu nu si tang som de tang jin nian ngan so ge ani cawa 초두 안 되네 임비네 이니 규셉다도 봐 나서 던주 삼바 임비네 안간주 아 님비 임비네 안간주 유총 섬제 섬총 안주 대가가 단단 안주 아 메신교 카카시 지요리 안 도스 임비네 뉴부 하장게 요요리 베니 차샤네 년 좀 주부 섬제 얘네 권섬 섬제 도스 임비네 년가자야마 다 된들 아 뉴부 하장 요요주 삼바 메도 좋다야 섬제 되네 아니 계기 나시 아니 규메다 개바 카시 이니 개바 나자 다야 섬제 진부 단스다 된데 칼이 이니 샤게야 섬데 차와 먹고 템바 언제 준비 이미 님보 얄게 메메 디스티야르도 와 아니 기르군다 서군다 아 베라 어루주베 섬데 다 딘데 메 님보 얄 아니 다야 딘데 리샤
1: 레센
0: 아니 초골 다 뻬게 섬데 다 딘데 치디 섬바 아니 안 조인 베니야 보아 메다 딘데 님보 다 베네 차샨 디뉴 섬데 창조 섬데 게나 섬데 딘데 디야르도 와
1: 레센
0: 아니 네 닝부딘데 디치디 좀 봐. 안에 가서 대가가 미세기다 콘시베 메 당연히 군 좀다. 년좀 주부딘데 주주 규링 좀 돼야 된대 저도 와.
1: 글쎄.
0: 안에 가서 균나로 내요. 얘네 폐지 룽인베. 안에 룽을 차리 좀이야 좀데. 권다도 봐 임비는 가서 아가 그릭 디스냐. 빈네 차샹 아가니슈. 아가 송어서 안에 아 나설 된지지 안에 된거 봐. 아주다 정지례다 도수 꼽드냐 마티게 임비니다 아주 임비니 맹가 내도 체제제 민주치워리 정지 임비니네 렌점 투점 투미니 투슬리 네 투숨 이워리 네네 치규네디 아니 치부디 아니 체제 폐유인도서 망한 주 중점 등고리 중점디다 아니 치규메다 체 치규메다 체장 주 생총 생총 메다 스투치워리 치록 소리 나네 제비입니다. 민주 조 뒤로 왕년가 자야 조인도 연도 안조 수혜계다 된데 지워봐.
1: 네.
0: 상 안조 별로 소리 좀 되지제 다 명갈 민 내도 민주 최소는다. 안조 지단에 제는 수혜다 된데 개워 말이.
1: 네. 상
0: 안조 별로 소리기 믹스에기 개주 된배 라세디게 대 배주 단지제 인빈 민주 최윤도 삼바 인빈 편유 대래 인빈 아니 믹스에 통용기.
1: 네.
0: 가장 편용기라.
1: 레슨즈라
0: 제가 돈에 임당한도 얘네 치구스 두선바 임비는한도 규메다든데 나도 쇼크 챔부터 가시에 임비는 규메 딱제든데 제유도서 말랑한도 참고나로든데 추모든데 유도스마당한도 판찬지에 서로와 이제 인도스마당한도 처도게야 돼 임빈 하장기 편의 전부도 소소결에 나를 체토로 받아가지고 대상기 장기 차시 동안 어디 임비니 아니 뉴 세나나로데 차부딕스스 아니 소소 리구다다 레깅 마제 교든데 지게 리구지 스웨지제 임비니니 디나로데 차들로 로차선 아니 나서 화니 규메다 깨부든데 자데비니 아니 딜레 편의 숙 전부도 안다르게 오네 체빈다 안조 롱자다 진슈 섬데 강우게다 다 롱자다 진슈 다리아 주도절에 당한조 맹갈 초요네 라지미시신 소수의 제도야 요 말봐. 다 이내에 서도도 임빈당 아주 소수 나를 차 제도야지 인도 선바 임빈. 난 근도 소수 나를 뒤에 배주단에 편도 숙전부 돌아.
1: 레슬레스 당 난조 얘네 치규 기내디 문에 차샤비나다 콜리 암질하게 세주면제기 테네 나나 메주 근데스 나고메 오지 슈스는 소암질. 다 샘니 아이키랑 근데 슈아질라 당 난조 얘네 치규 기내디 메주 튜돌이야 만나미네 당 난조 라닝게 네 가르중우 유민텔이야 오지스나로날
0: 안종에 내 지교고 내대 투수 쯔마토비 라녜게 내 가려요래선 땅 안조 카마규자를 년제 제바다 카마규스나자 감 통도시베 감진포스나자 군이 차리 어디야리 년게 계제제 아니 림신이네 카마규자 년게 계베 긴게 엔 카마규자디 까바 아 자바 섬제 치두 섬바 임비네 아니 안조 봄이 된베 내대 아니 나녜게 몽구지레스 담 년에 치교게 겐베 아니 봄이 된베 나 나즈디 임비네 지단에 전 갸지니 슈네 숨주보로
1: 那些，
0: 但多的引起民间是不是结果这些的？俺做地里农忙，天上罗春菊蒙古，嗯，说是三六度西的这梅子上把银币呢，打开些银的罗春菊那银币呢，打开些不过年蒙古的话，那些，不过的这些车都上把银币呢，俺呢，拉这上这打的这银呢，可东西，银这这。 곱게 면주 되게 되라 나와 마당고 두선 바인비네 아니 클리 치제 아니 냥게 계제 냥에 치주게 내디 지체 아 쇼고야 뭐서 아니 보고 소소야 찬스를 게 보고 군이 두두선 바 안 보고도 막 없지 안 딱제 치두선 바인비네 안 안주 가마 교스 가바 가마 교스 자바 딘데 치두선 바인비네 안 안주 면주 되래 뇽도 사바

0: 깔라 죽기 땜바 다사리 사지보 지다 지보니 에사지보 시땐 카위죠 되기 비숨 처배 몰람데 에 나와기 빌려야래네죠 어 나와기 빌려야래네죠 로마양 진츠벨라기 송게니 지중죄며 계신 하장님부터가 난죄게라 투치치 슈킨다 다가농신 난죄 로마 빔양종 라양 루세 동주 가와탕 샵주 첩주 가외 로마 시인 이날에 티린 콩킹 안초 별라 기자여배 포장부터라 두두시 무주 지지두배 신긴 초부중중죄 큐잠시 나와시라 머잉바 신로 슈킨다
1: 척보 충충초 공카상 안니 빼매양중이 포찬 보탈란니 푸 강쟁키 유외 하사 청케토 유베 마보지시 랑보친 치두냐와 더부지 띵두 착신 년자 점링 용수 켜베 점링 정원 숨겹대 쟁키 제식제 포찬 보탈란니 진로 죽겨 숨지소지러 푸게 숨쟁간부 푸방레라 꾸네 갸츠응월레 토체미 숨돔 등겨 탁잠 유베 마보지 턱두 신바 탕 포창지 턱지 적순 유진 토체란 미 갸탕 주둔 잠유 샤네 높기 링체라 미 시갸 학점 예바 탕 지 갸촌라 미 추시마 직분 숨치 잠유 와산 남케 인수 니바 더푸 세키게 피블레 외세 침침투 초와 탕 서고용어 잘 치신 따나 두라 신투 토신 지냠 된바 시유 포찬 보달라니 저리 턱 추출룩신 더 찍디 망디와 탕 경리 도통 아까 짐바지 전에 신바 인베 짝달 사신 땐라 롱어 동차키 링라 사용소기 첩친의치 중량 냠바메바 진착왕 긴일내외 포창 보달라니 샤키 포창과 보통 녹귀 포창 마뽕니래 춥유 포창 보달래 낭토 인탕 제외 꾸년탕 탕카소 하장망보여바탕 혀강탕 촌친수수 경외수 뜸규탕 러규민의 꼬키 딥지소 망보 치유바 티타키 춘당 남바 자신 유무토키 허구탕 미 리타 송니 순냠 덴바 시유 텐통 까와탕 동마 소기 톱두 죽탕 신키 총 메도소 꾀여진 까와 리리 눈투 장패 까펜탕 동맹외기 샘푼니 타춘낭에 수배 제신단나 독바 시유 포찬 보달란니 빠신레라 준배 표기니 준미마기 랑키 로리라 땐네 준배 진탕 세투 매배 죽준키 외보시 인신 티잉어 잘 치외 서굴 교재키 프리미마기 로주탕 준탕 춘유
2: 저보 중중초 캔남비엔 안주 아메 얼루 레첸 셈바 투치치 슈주인 아메 얼루 레첸 죽지라니웨 투테르 안주 진제 냠시 사자레시 셰바티 푸네 아메 얼루 레첸 양네 야토 죽규탕 럽조 중중 남비 럽종키 장제 양우 다시 폐게 조웨 저시 문주 슈주인 캡

0: 직 네버 와야스든데 이니한테 겨 바제 게마초든데 게두그루와 지금 직 지마초든데 지두르 디두야 뭐라냐 자타기 레거 템버와 저는 디인디 디토리아 직 도모토보다 디제게 추고 딜이야 교연다 나서 여인 인지민지 그 랑가 다디 르바 팀드니야다 글롭젠 디난 가즈 틱렘 딜와 머르충을 해서 나로데 쪽으로 디 머르충에 틱렘레 디 적는 스글럽제 수수 제 도모토든지 디날까지 대저 봐 지직제 니네 가즈 머르다니 머르다조든지 개블로데야 나 먼저 칼로베 직 먼저 칼로베 인스체 전다 세브지까지 치 아나카지기다 범든데 머르다니들이 인도다 나 범인이로 봐 나야 두구나로 나서 있었는데 이기지자 가지게로 봐 나라고 싸워 인베 두구나로나 범범어 좀 생일지 즉 즉 책임 버릇 티제 밀리아 수소야 주 랑갈리아 삼시지 하기 딘데기
1: 친구
0: 다 친구다 다다테브라 정어도 모델간 딘데지 하면 디팀주 팀로네 전에 기대야 그래
1: 아
0: 기대야 그래 가지기 디나라 지 차도간 기진님부터 자제 먼저 소방문아 이와 지금 예게 로리아지 보여 원어 와 해바 쇼사디 쇼사니 모델 쇼터 쇼티 용인들와
1: 어
0: 제가 받은 티인 거와 제단도 소방과 예 원어야 예블로 찍다 그도 전에 모든로 사서 예게 로로 오마 그런가 뭐책이 사서 디가가 다니는 뭐책서 쇼사디 디 이게 나로레 모델 쇠베 쇼트 팀 거봐. 기소드네 도스테네 닝지 뭐 카지기도 도결로데 모데 파르다디 야고 샤로나 시기 시작아 치르. 결로데 진바우트 체지르 봐.
1: 기든데
0: 자가 치르. 제디 모라디데 파르다디 샤토고요 말다. 모라 듄데 다 모라네 모라디데 파르다 샤모나 결로이 제데 단저 동해서 자주도 제단 카지 디나리아 이거든데 자제 모레간 독스데나 지 자다가네 카지 나때 마때 아 신이서 나 찬스 겹사다 신이서든데 보모든데 강부지 간직 산조든데 리모든데 자식도 와 근데 다 자도나 기진이든데 이르카지 딘데 랜드 차카오여 등은알 딘데 자비네 대좀 가레스네 죽어간 딘데 자 조그마레 두고 계란 두고 계란 옆에 이제 델리아 두고 체리 나로리아 두고 그 까짜 체리나 중기지 체리 토동 쳔베 체리 나로리아 두고 디 가르스는 까짜기 딱 디날 군과 신시 쓰그 봐
1: 준디
0: 체리 나로리아 디게 상어제 구구하러 당고에 소전에 된베 가리님들도 델리 교수다 델리아 직 질로담다 게디 디날 계란 그 따져고 디 리무 자비는 인지민지 디 피게 야만인 예산식으로 야만인 기지 체구래 자 처음에 두고 나치단 전에 따져들이 자 망조 단대 지주랑 와 같이 간이야 이제 이거 티제 망조디 지금 다 유거 머르딘데 간래 망조디 아니 지금 내조 아니 레세 머르 인스 이름 망조 공공공조딘데 아니 닝지 당장 이베데 이웅 당장 그 윤조 인스 인데 티는 것도 지단 전에 최고 말해 그냥 디 티베 차대 칼로베 디 주부디게 먼저디 다 윤중 기부된들이 개난 좀 윤주 되게리야 전점을 폐브리 괜히 근접은 좀 여러 선을는다 그래. 도와
1: 그마게
0: 디네 메마스지 근접은 좀 유제 도와 미션 도선나로 나스는 어디 누부터 된대 아래. 다데 이거든데 티브라 아니 인지민지 모르다니 양유가 이거든데 티브 인지민지 답 거다 이거디. 가지 모르 저것도 이거든데 이거든데 고아든지 통 개별로든지 통이야 이게 통하면 이게 난도에 통과 말다. 이 통도 이게 됐다도 미디 선배들 뉴리아 다야 디치 이게 선배들 조기인 차우다. 조기 뉴리아 할스네 견 개별로 와.
1: 제단
0: 디인도 먼저 슝놈 소리야 제단 채나 슝놈 커리어다 채나 지 먼저 급이다 등산민도 먼저 먼저 퇴대를 넣어서 그 레세 중계 나눠냈다 레세 베락들이 접지제 그래 단조들이
1: 제도 그래
0: 다들 조금 먼저 전둔돼서도 저번에 조금 맵서 소환 근데 재미는 지 알아 또 알아 근데 다저 쉬우든지 자 아니 지금 디간에 다저 가진 체지 요래 로서지 요래 마르지 요래 봐 아니 건다 주고 물었다는데 진주고 로도 마운트 비가 아빠도 딩어서야 말 전한 거 다저디가 로터디 세 수지 바인 거다.
1: 제발.
0: 한디 치집이 제제 출국 갈로베 직다 동계다 딘딜 그 열에 그 여러 뉴니아 미트로부터든지 세업 통구역을 세단 뒤인도 대소관 그때 먼저 즉 거기 있는 즉 뒤진 첨부든지 든지 개고 첨부 쉽든지 디가나 다 즉 즉 두고 소르든지 다 다 즉 쉽든지 수고도 와 세보다 마우 쉽든지 수저 그것도 와 세단 쉽든지 가면 있는 람도야 즉 두고 즉 통계다 든지 그거야 에 경계 그 여러 세단 도 있는 직내 있는 든지 간에 가서 가르 잘해 가르 남이나 된자다 안 담보 샤고 여러 봐 세단 뒤인도 디나리아 두고기 단다 디나리아 단다 교고 좀 맞더니 당구들 럭다 에 경유부들이야 익세가 치고 이제 니부디 계란 추골이야 슉 겸어도 없잖아 렘딜 컨데스 야고 이미 렘딜 컨데스 제고 제고 이미 델이야 다카르 제고 이미 봐 근데 이 직제 되면은 계란 조금 계란가 다 그게 맞듯이 겹로 못디 또 수윤도 아니 겹로디 계란 통제 돼 그래 이 계란가 계란 경유에 렘디 좀 마시니디 노베 간에 미시달이야 미시다 직조킨인데 계란가 넣어주고 열에 미시다 통제자 주부로 와 차단 뒤 인도 디나리아 통제 제모 주체 계란 렘디디 야제 대람나 교배 관리야 최종은 계란게 뒤 가르치는 록다 자작 록다 대표 규레스 뒤는 아주 니버츠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2: 남바바
0: 어 나가 아마
2: 담음시 처저친 자지신 대저 머시시 차용기
0: 레샤 레샤
2: 남바바가니 찌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브지 저콰투게
0: 닥다리 쇼링이 머타눔제루
2: 머저당고 마리 녀저처러리 팅사 머저만베가라 샤삭하버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유쇼 Tile, nang baba ngayi jizyo langgo dee jie zho.
0: Che za. Naga amrang xeya le, yung chen duwa. Mi chang me, ge ho nyung zida.
2: Riba.
0: Jizyo langgo na la, mang zi dee bi la. Shung lam de, yang zi si cha mong e seng bi.
2: Riba.
0: Ma se, ku yu e, ba zho su ya nyung si la zho zho.
2: Riba.
0: Naga amma.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제
0: 다시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나와 봐봐
0: 야 나 아마
2: 최소 겐근 청부디 지체
0: 어어
2: 대니스
0: 니스메
2: 다조 다조
0: 다조조
3: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藏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4: 主序冷不忙那样
5: 点价主序早啊饮
4: 那这熊蓝头可能有这里给的米东啊他可能先去做蓝米松啊恰拉东的可能米东啊可能东个新民营企业解决你，开港新都钱不是。
5: 推广安全，禁止就算了，送在水内。卓兰店家堂，一日就上了店内。卓兰山东永旺采购建林切地，店家堂店边追秀可有劲，推梦托对管。

0: lese ani tha chana ke la ke tan den nang den ki lak tu ti mu tu sung ro na
1: sum ti ne zo chi chu go na zo yu ti chu go ti ti dung go sha bro ba sha ye la tar ba yun ta ba ne ke lo ne chi ya chi de che dung yu ba ani su su ke psi che che dung yu ba din je chu go ke lo gi chi lok lok ta cha yu ba kor ka gi lok ta ti ge chola chi yu ba
2: zaba kala
1: himi gi dung gi din je din je cha che is down to do chi 카지기 담제 타고에 담 카지기 지기다 네 직쇼거든 되게 자리하고 요전 되게 자제 이제 다 단두고도 와
2: 잡아글라
1: 아니 카지기 단두도 저도 다르지 콜로 될 다르지네 우주 개단도 와서 되게 대조는 하장기 네가 첨부를 먼저 갈 수 있는 추고디 나저 입에 추고디 인지 민지 디나리아 슐룸 간이야 저게 맞춰거든 이제 지금 저도 넘나 띵은 저 심지 년도 꽤 거리인다 도덤나 인도 내주들이 토비네 들이야 즉 사치 다가라는까지 사가라 다가라는 딱제 지하지다 네 가래 로바 다가라니야 요사나 우리 저도 망치 채줘야다 망치 주고 둥고 잡는데 딱 비게 둥고 잡지 돌아다 인도 계란 둥고 차 인도 나로리아 직 졸라 가르다로 넘자고 여러 가지로 디셔 동말 봐. 근데 다야 유네 여스도 디 코르가 가야면들 차도 그래. 아니 던진 남바면 다 단데 여스도 견자로 루터별이야. 이제 코르가
2: 예쇼세다.
1: 뉴메 차스 인수든지 셰. 아 모랄 카메베서 셰 제셰 겹이 무동아. 제다 디디 디니 녀바도 있네. 녀가 침부시라는 가란조 직 미 차선에 직 딕진 나비나 나젤레가 요나 윤고요 말 내가 뒤져주고 열어봐 제가 뒤져 있는 건 저 인지직 다 민나 맹갈 땡고를 주고디 나자다 매균 파분이 인지직 주고 민가대 주고 월다 주봐 수가 주하다 디 니가 디 탁세나 요래 디 직 디나 직 시주제 디 도스 연비나 계란 직내 교구 당 주고 말 니네 계란 낭다 맵지 당 주고 유자 미 도스 단위 시부였다 단위 여부터 계란게 이게 미 가르스는 밀리아 쪽기네 야 미 주고 단위 미 샘플 비게 주고 다나셔 미비게 마다란다스로 진짜 다용비 어제 신나라 어제라 스피게 감다 소용 거로 봐
2: 잡아
1: 세상 저주 있는 쪽기 진짜기 에 쿠디 된자 된자가 아니야 뉴비든 저 퇴주고 독조 뉴비든 저 퇴주고 디는 예디나 셰야기 카 이나 숨부터 제르바나자 유에 주고디 다마초 강아버티 가르스는 아주 디날에 나자 입에 주고 다 드리게 해서 먼저 종어진 몇 날에 딘데도 추진 몇 날에 딘데도 먼저 통계해서 통계 길이야래 타르타르 연구도 통계 연구들의 연구도 된 아주 점점이도 다 더듬 세배 거리인지도 제일 통보다가 레레 카카고야 다 레레 통보다 레레 딱제다 레레 통보다 레레 델리아 요산다 탁세 제국도 레레 통보다 레레 예자당도 이 가르스는 감로 주고 먼저 뒤에 대배 론이 고려 자로당 차브로 받아. 안장 가부 임벌이 디 안기드 마우 임바. 르바.
2: 르바.
1: 안장 정부 응어 가부 임벌이 디 안기 마우 임바. 디 이기 마우 임베서 디게 내급 디나리아 로숨 디 여제다 단다 로숨 여제 로숨 코인 거다. 저 던도 인제 다니도 진짜 다니도 저 다니고 내가 치스 대 아우 게미에 된데 또 봐 아버 된데 기타 지기 치료기 아버 스나다 다 된데 게 다니도 가주 가주 공사 가우 태연이 치벌로 니 된데 게 진짜 다니도 안다 가가 다니고다
2: 어
1: 니가 다 다야 도로 봐
2: 나
1: 지난주 된데 그 문도 안에 소도 왔고 말아 싹싹 된 거요 건설 내다 제대로 그냥 다 주고 요소니 소리 봐 안티 신다 통도 어제 간저 되는 가서네 포스로 봐 뒤스로 봐 뚝스로 봐
2: 레글
1: 봐 세스 가지 다 세스 쓰거든 와 가지 리스 쓰거든 와 내가 가게 집장 저도 그 리스 마 쓰거든 와
2: 어
1: 제가 다 뒤쯤이 턴도 다 초기 콘수스레로 봐 야단 뒤 때문에 시 콘수스레 콘수 된 이제 다 콘수로가 가네래 그래 콘수 직조도 캠 먹어 근데 수레 다 콘수로 봐 공화민 마치도 이제 그 진반 왜 유미 탑단 열에 염하래 되게 아 팀루디 도담디 군주 근데 정국이 팀루디 지금 쇼그래 쇼 말해 다들 저 정국 지금 머신인데 간소네 로마보다 기제 동국자가 이 물 간소네 랑갈레야 니가 제가 유니디게 먼저 니바도 다 지금 쇼고 매매가네 도담 나왔다 쇼고 매매가네 니제당 우리다 쇼고 매매가네 밑에서 가래쿵래 델리아 지주시대 우리 델리아 먼저 년동 다 다죠 이제 나로네 디마 찹다 쳐 우리
2: Жива.
1: Моральке чи чегуре ранти муту тангоя харе. Жан

0: 야, 디 딘데게 다야게 카레 르바 토탄 카레오레 르바
1: 르바글
0: 아니 딘데게 먼저 지 탁주 마체비니 디주인 나자 유베 추고 유베 나로레 디 자그르 추고 된 먼저 뒤에 데벨롭드나 쉬비 자그르레 차베 추고 디 칼로브지게 템포차 단친제로 봐 가세 밀라치제 꾸지 계란락제 여러 계란 칼로브 님버 계란가 단제 미게 계다가서 데트부고도 다음에 부고도 라길렌더 응원조 칼베 라길이 랑가가 동가 친시 모든 자그로 주대도 쇠여 말해 봐 영어성교도 요 계란가 꾸지 템포 단로다 수우나 난다요 무슨 수우가 미동아 단자 뭐랄까 보베키 교기 봐 아니 땅고 니 난다 맞았다 디 수우 랑가네 그디 수우 라길 매 맵소셔다 제가 자그로 침에 두고 되게 캐나 박바인 줄 알아봐. 박바인 줄 캐나 자그로 침에 두고 되게 캐나 주는 것 다음에는 캐나 데리야 캐나 그라 라키 유브는 라키를 매 수그래. 라키를 매 수그래. 라키를 삼아 수셔다. 배 치딘 치그래. 제가 만조 지금 링마 팀에 두고 박 모델 라키게 박바 단제 이제 가빈에 가면 구자 두그래. 이제 공 이제 단 두그래. 리그마트인가 딱 디나라 작루 주고 도스제 모르다미는 대외 먼저 녀제디는 아 하장 지부들 일라 딜리 스베치 침어적의 도덤제 제단 뜻주 있는 건조 카지 어제라 미스도 도 다용도 가미 안다다도 도가 카지도 도 냠주 그 주고 간 안다든지 주 수수 다 카지 주부스 그 동안 카지 다디 고마게 없어 거래 베네고 디수수 감로 봐 디 디가데 가 가디 카레스나 땅 아주 칠레가네 때문에 딕 비가 감디 안게 안다티 쟁구레 주시 쟁구디니 추구 거리 멤벤 나로 추구 거리 멤벤 나로 그 깡거지 그 안다리 제가 니 키나가 감로 쳐야 돼 가면 그 키나가 감로 쳐야 돼 카레스니 코로나 그 지제디 겸이 겨다 봐 주 심된교디 가르까 그래서 넘겨 안게 원벌 야면 안게 세부 가야 돼. 계란 된지 감. 계란에 전에 안게 때까지 계란 수저 안게 있었다 무슨 칠레 간에 전에 계란 뒤 구마게보다 미 안게 계란 뒤 간 배주 잡도 세부 쉬부 열다.
1: 제발.
0: 다템질 통그래. 제가 대수 있는 직제 안게 겁니도 수처럼 안게 간존에 급조니 디직 되게 다는 예 뒤 데벨롭 된 날이야. 간존에 봐. 직 절름 되니다. 간존에 여러 춘디 그 주고 마다니 봐. 여름 추지 구셔도 되는 이제 그다 추고 근주 마치니 이제 로드 마우치 해도 니서 이제 다들 먼저 조금 소니 통계가 나로 나지고 니도 먼저 니 봐도 도든 세우치 제국도라 델리아 먼저 지금 믹색 먼저 지단 체나 옛날에 니가 탁스에 사주었다 니가 탁스나 로고고 단다 지 짐준네 된자네 전에 단다 지 예뒤 나라 된뒤 나제 탈로지 나서 그지 토덤치야 투주지다 옛날로 짐주기 주지치야 투주 된대지 에 된대스 지 단인도 나랑 아주 이제 잡잡다 지다 나이 우동아 이인도 투주 된대지 뒤다 된대지는 직 톰다 직 탁스에 제위나 아니 먼저 저 장군 차도 그래. 제단이 당구디 계란 도덤치도 보면은 네 밑술에 모셔붙이 네 가내임이 들지지지. 네 가내임이 들 터지죠. 네 가내임은 들이야 이제 제 가내임 들이야 반나리야 캡다치 스체제 셰유. 제단 뒤 있는 건 좀 추도 마시네. 다 저거서니 이제 뭔고도 단단한 지금 연유기 뛰는 문자리 딱증 문자리 이제 와 두들에 이제 통통유니도 이제 통유니도 제자 맞죠. 저 이나 디나로리아 직견에 주고 작로 침배 주고 이제 있는 다 레제 주고 이제 다 저거든 저 동제 뱉대 다 봐요. 여다 이제 나요제 아니 총계 나로 디쟁도 되네 카 주부디 견유부터 가르스나 맞죠. 치료고 뭐라 다 총계 치료는 나로 주요니 봐. 아니 유고 점점 채털이네 요니 아니 즉 치료 동기 치료네 나로 주요 제때 모로고로 다과가 뜸제로 조고 쉬부제 고라네 전에 때 막갈에 쉬고 가중가 되는 염치 있어 좀 동어 돌듯이 동기나 죽으려면 지 쇼샤인 딱지 주 지금 주 도는 건저 쇼놈네네 지 뛰는 주문 저 하나 쇼 디네 마이네 지 주시운 거죠 하나 담시운 거네 까지 종기나 죽으려면 죽어도 인지면 이제 장모 거래 쓰려고 그래 델리아 주 당부 차이 요니 있는 델리아 그런 먼저 지금 사고는 해봐 찍내이나 그래서 수주단이네이나 디나로레 랑가 파탄데리 딜리아 랑가딘데리 딜리 익선나로 나온게 투고디나 장무수제 통계나 주로나 스텔브규레 때문에 딱바 시부든데 기제 아니 딱바디가

중견한 물든도 다과되게 강가랑가 사르고 동아 제단 뒤에 뒤날이야 견유배 추고 그봐 추고도 또 제제 시행이 제단 대조 있는 건 좀 예봐도 뒤날로를 드린 뒤날이야 견유배 추고 되게 네가 다스 근데 최고 유명 다티 직내 칼로벌이야 익습차 수유니네 야지르 봐 지금 두시난 얘기도 다 지르기 짐주다 지르기 저거 예배 고려 된자질이야 다 지르기 된자리야 그거 요새 고려 된자질리도 상마에 내주된 저 통인도 들려야 말기하다 들려야 즉 인도자야 된저기 저거 요라 대충 도담 쳐봐야 도담 즉 된저간이야 회야 매배 도담 나야 롭쟁이 저거 된자지 예스

0: ཁྱི ཡུམི་ཐང་ཉམས་སན་ཉམས་དུ་ཐང་ཉམས་ཐོ་ངེ་ཅུ་ཆེབ་རེ་བོགི་ལོ་སན་ཉིམོ་རོ་མང་མང་ཆམ་མ་ཟོམ་དེ་ཆེ་མེ་མོ་མོ་ཐང་ཐུང་ཅུ་ཟ་གོ་སུ་ནེ་ག་ཅུ་ནམ་བེ་ཆུ་ལོ་སལ་རུ་ཤིང་ཐུ་ཐིནེ་སུ་མི་རི་ཐུན་ཅི་གི་སམ་ཤེབ་མིང་ཆུང་ཤེ་ཤེ་ཤ་ཏ་ན་ཤུ་ནེ་ལོང་གབ་ཅུ་སོང་བེ་དང་ཡུ་གེན་ཆེ་བེ་དེན་ཆུ་གེ་ནེ་སུ་ཉ ཁང་གི རང་གུང་ང་གི་རྩ་ཐུ་ཁུན་ནས་དེན་དང་ཆུང་ཚུ་མི་རི་ལོབ་ཆར་ལོབ་ཆེ་ཆེ་ཡོབ་ཞེ་གབ་དེ་དུ་མ་ཏེ་ཇོབ་གེ་པ་ཤར་ཁོང་ལ་གེ་གབ་ངེ་ཨ་ཕེ་པུང་དེ་ར་དོག་ཅི་ཁུ་རོ་ཆེ་པ་ར་པུང་དེ་ཁང་ཅི་གོ་བེ་མི་ཤི་ཤི་ཆེན་པ་ཐ་པ་ར་ཉར་ཚ་ཆེ་ཡོ་དེ་ནི་གབ་དེ་དུ་མ་མ་ཝ་ར་ཛ་རོ་གེ་པང་པོ་ཡག་ཤུ་ཤི་རེ་
1: ki sa je yu jur le san ne ti ge mang zo ji zu wei pu ju rong yin xin yu bian dian qu ge ji lu ni shi zhe zong la le bie cha mo yun de wang mo hai nan le ri lu ling ne tuan ji pei yu tu lao ba tang zong zhong ki de jie gong si xi du le ge qi ji yu ku mo chung du ne tong jia tan tui jia yang bie qi mei mong mao tang tong zui zao guo suo dan nga san ne xi ji yu yun de wang mu zu mi mu nga wen qie se li ka tang wei 통주자고나망치와뉴마이발레샤하장군다자초웨크가렉수친베야기고샤조르큐르바마세 윤대왕미 미리 튼지기 사마소에 락제티니 페율라 장베 동심 전당식이나 네버투 송괴베 닝둡시키 속자 티웨 장인베 응의진치기 덴더라 총주의 균도니 세리 표숨 초스 침바잠 갈라인디 쿠연용베 아르담람 튜장 창매 고자라 샤르동 투바타 유미 용기 되강라 줄귀 체신바 추고 토가탄 켄덴 지수 되강 제바라 겐바 유미 티웨 마와 리구 네튼디 하사타 잠도 전두 호비소스 레가 제바탕 총격발의 규신 유득 용법 대회에 만두 친유 종주치수 후젠기로 규르 제비 뱀바라 종규 루규링네 대중강티 네동쟁아르 더 구바라 트윈심바리 점강투 나위 링윈닝바탕 친기럽기 고벤토 샤르콩라 나람기 갸비니암지기 미심규에 댐기크유바탕 루규기 베리탕 외종 점듄레 막디접게바 표도 봉규타 뱀바라 징주탕 조준기 지치론다 짜르투 응바르체네 나팅 두르와타 시자 냠순기 세시디 푸줄기 루규 차장 센트로규 요거와 망외 냄투 제림신 요거와 미뇽와식 따고르투 용기 유진 급디디 망망츠의 락당 드네 각트의 가세타 죽준 체베 땜규 냐르모 샤르콘레 룽부탕 조디 미티웨 망외 시도투비 총대 레디루가 기루비 류이린키 사르괴바라 표기 로사라 체림신 유미츠 총재 레지바 팀도 사마사와라 디엔덴바타 레지바 최경 페유기 켄덴 챙외네 창마라 조원용도 주고유 타제 덴다르 총재로 게다탄 주이시타 창라 동네 녀자랑외네 주이 하람메베 디니 니린 강사라 게다치베 시딘 총재식리 제시샤 뷰신키 메지 우르도 바로와타 먹자네 치메 모모키 랑바 대지 출신 자고네 통주 교회 랑바 접접치 장제 뒌주 뒌주 휴잠식라 대바타 급티뒤 막대접게바 카웨 독부지네 용웨 소년니 나사네 루규 익자 난키 전시주 교르미 원장 제로 책동급 영업주론의 특비에 초에 두시아타 샤르콩을 소비에 카와 부유 미럽 가시기 랑조제기 덴다라 총지 김전창마 중무인라 레친기 장제 난도와 공주 참기 종일이
0: 센조 링게 콩랑 안난츠 센조바디니 미지 튠지 사말레 롱어 뒌주 제세몽을 시크베 친좀 티제
2: 내속의 뒤지 저블리 양분의 뒤에 면뒤 하초 양차의 하세 뒤리 기자
3: 뒤도 살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0: 지도 点点偏向给朋友 디나세

0: 심어보. 그런 게 있어봐. 창리 양씨 이제 가면 손으로나 가면 밥집 덮기.
1: 그래서 다 이게 빨리 낙수 현재 이제 군제 군자 현재 다 남는데 이제 다 군제 현재라 귀행이라.
0: 네세 그런 창리 가시고 유매지 손으로나.
1: 다들 민가 최상수기요라.
0: 네세 최상라시바 그네이나.
1: 嗯，那些，现在既然给，咱们没退缩了呢。那些，现在可以给，咱们没退缩了呢。那些，现在可以给，咱们老早跟咱们不是在单位，最新的学员呢。那些，嗯，你也不你，你最近，你没用了，对的，今年别来，你怎么样？你，你要做也不用，没退休。
0: 네세네세 롤롤 안기랑게 있네 송시에 대 조병원에 세러나 주된 자고
1: 네세 나와주시래 네세

0: Listen, look. Want you to get some number, let's get a swing.
1: Listen, look. She didn't tell well.
0: She didn't tell well.
2: That's it.
1: Lay, Gungam San.
2: Gungam San, Gila.
1: No, come, San. Ten has to win now.
2: Come, San, show what they let that guru get on a dish in the game, Jagil.
1: Listen, Lolo. 구조라게 최진중이 다와시미 순세리 순피진이나
2: 그라 최진중이 다와시미 순세녀부터 당도이나 잡아디디나니 게다와다시라 당기치드마라다 게제들라 아니진이라 숨나피네 구수세단당 사람도 진단 선대요 다시 민대님은 시중이라
1: 네 신라라 어
2: 티당세지
1: Yes, sir.

왼잠기 채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Karesna Dungu Nabina, Tele Dorje, the Digi Karesna, Mizungun Yurchebe, Tablamji, Zibina, and Rangilia, Mune, Gabg Mizzi Truly Nile, Yamnon Toya Inere, Unigi Mizzi Tawal Inile, Kuntoya, Tinjaki Karesna, then the Tablam Sangus Cherisce, and Zombo Boranga Inile, Tinjaki, Tinguinansha, Tinja Swanza. 등에 조금 쉬비나 단독한 게 가장 뒤나 소문나시 네버 당련 토켄티 미즈 롱스 주도리스 당한조 단독이랑 그래서 네버 근데질 홍대비네지 야면은 그냥 게 다들이 님지 나로리아 알레로 바랄리네리 티신키 밤은 단결한 바랄리네리 티신키 산다 당 부주 단결한 게 바랄리아 매기베 자완제 첸도 하브지라 베샤샤니 야면은 그냥 차례를 피베 거블이야 랑가가리아 Langa Gabe, Nedun, Tinjaki, Kinjay, and Simlam Jaki, Tinjaki Nedu in a late chess, to do in a late canalia, the pigeon, shooking, yambish suje, and ringing in Yinjiki, Cheshily in a late, shooking tea, Tinjach, Nimudina, Lord Canalia, Nedun, the dear chair, Yondo Habri, Kissing the chair, you in a canange, that Nizujik the Simjay Monsu Balia Haresna, Conch, Motushu, Zombo Koran, and she, and the ringing is truly. 格度其中肯定是特别的了第二看了马南亚堂母兔给人家和人家的人把给我能接苏苏人一个他有个内部的堂连土不能接人一个每次的龙斯聚聚成个学艺 新年那么错 狂了呀鬼母 心的为难识别别的地嘞 Liu Tangbuti Namlingelia, Kumu Samzu Tangjaje, City Shuyi Shamlia, Kumu Zumidi, Namlingelia, Yendrin Shuyi Neighbor Tanglin Tukenti, Mitzi Longsu, Jubarnu, Jigdi Miu Dir, Dita Pubene, Tiso Juk Jiwe Bar Sula Tunayan Mitzi Jushu Dini, Gagu Chakdang Rigi Jiwe, Dukar Shigri Nawi Dambir Miller Giri Duri Tang Sala Gari Mori Sumbadar Rang Ranki Mitsi Nang Siji Ki Chojin Gadu King Bear Londo Yula Suebar Gawe Dungetang Parjeki King Bear Namdeyang Mangbushi Chi Wana Didabu Mitsila Jidar Dong Dewe Sam Bulub Chakdu Churwe Tinki Jizogi Kazu Chimbu Diding Mitsi Chujung Dingi Jidar Dungu Chiwe Sam Shina Mitzi Chu Chungwe Tunda Yongzo, Nanzu Simgi Namdole Chungwa Shiri. Gyumzin Ti Wanki, Mi Dunki Nizula, Samzu Jidabu Jangbatang, Simgam Jinja Shiki Dong Debele, Mitzi Tiang Ti Dunki Gyundo Chimbo Chung Shin Yu. Sungsha Lokche Serzu Nankinki Gushab Sungsha Shin Jiju Kongyang. Guna chung tu su kwan ki ba la la ma chung lam lo ma chung war, chung lam pam ni chung we. Kong lup chung jingup, lop chin ne chir ti nang di. Xien ki sar lak zi lopar, ma pi tam ni du gyuru. Ti dar, korang chi bie tu ne sung, gadu ce mi nyang gui chung. Wen gyang, ti debu lian wan ki dun tu, kwan ki sim shu ma cha bar, lu chi sim ji tang. Kurta beta ki le tun nam leg par jub yu. Gushab sungsha yi laksam su mi tang zhonang din bie du si gi. Le qin sungsha jingi khan ki chasha targe chung war meng shi ding tu yu. Gubtir, gushab sungsha tang jawar xin ki gi chu ji gin ki lu chung mang bu yu si. Tida le mang bu si ki reng ni ki ne dang la kang ra qi jing. Xin la chak to tang. 记错了当心将你提对宽作了样故事松下得比配得穷为准备托米西各度经着洗了拆容藏美人一给连王堂内部堂林前呢随共起疑扛浪中南起心看不起近呢军却没把护嘴囊呢他是人一给米西蓝个尽样所有图
초외 크덥 지더 지다르키 교와유나 티다 티다르키 창된 땅용 미루기 용조라 강르치슈 채와유 웬양 미두변 넘겨 티다니 중도 지탄 자와 릉이기 토도 펌네 릉이기 네법 나르웨 지토도 용이니 다란 로나 차두 지소딘 황급표시 동엔 나초냥뇽 티다니 미지추 파제탕 거두뇽웨 규림시리 다키 릉이기 네법탕 강엘라 강르치두 튼다지강 람롱총마뇽 웬강 림신 레와라 탕린탕 심타 장마제디 레하슈베 참디네 다기 미지 카조양 규르송 치수 치첸치디 신내 영화 딘지시 총디 다기 총득이 미지니 대수라 점마시바시 인롱 퇴외토 디니 군조기 달라난웨 모자르치웨 미지 원주 르양시리도 게디 다기 미지르 자완람주 코나 총신 파르제탕 까지 자완네 용마괴나 다기 배준 르미토 정니기 심라 종달치 미시진 페지르 미시엔라 삼시탕 동심 냠기 미톱케 시도 교르니 테달 민예네즈 진제 양아와시 인롱 칸르치 미롱라 바양 슘 미롱와 테레도디 天尼，你记记，每次我们去土北，特别记银板，我们真奇怪。

0: Tanda, Dungui Pinchun Shibe, Chicho Litin Shuguin.
1: Tanda, Dungui Pinchun Shibe, Chicho Litin Shuguin.
2: Singing number two. Ting di li zhe nang, zhik zhe qi li li zhen, nian qiu ka ri gui zhi xu gi ba tang. Ti ji su yin ge li zhen, nian qiu pen zhong xi ba gui zhi xu gi bi, zhen xi neng gu ru ge su xu gu yin.
3: Ge le xian yi qin wei zhe ba tang zha he mi sun zhe ne. 恰当随命给万别吧心散凶差周围却长命干脆总起诉啊捏住连塔愁别卡日该个恰当样给给我忙去日子对末日捏却看日
4: 生个那么错 他的结局生个出为了真的呢 평정농친인친리공치조리젠디네기네초카르시베망추리제리젠시 미지기 나네 타바르투 진종 배숨 제탕 지신유비 초가 침무총숨타 그래서 양제 표기 초가 증내라 십도 다진제나 대다탕 고주팔라 저 매밤 고주차 민데바 디네메 디야 고주 루규 하장 지위 순이 미지라 루규 지상 유바다 고주량 디신 유바시 금세니 난제지 비제제르 세세치도 그시 팅상 나순 타르숨키 표기 수준 고주티 로사르탄 튜젠 체제카라 메트 메베 로사르 가동 제단기 남바시라 지신 요부시 텐제인두 만수 표기 수준 고주탕 제외 로규 시바치 균이 예전부인 샴라 참두 고주지 세로나
5: 아야

고주 첩당야 도위 캄숨키 유롱 소수 공제탄 캐주 여부시 남군 표기 유가 소수 당남외 고주 시지티나 주반 대비 튼디 주지 칙탄 양도 원삼시라 로조 칼숨 냠조 제디 미망부탄 힌두 뒤네 유롱 소수 캐주 응은비 고주 첩수 여부탄 캐주 티양조 시지 장래 세보 응은토기 여부시 표기 수준 고주티 나니 타바 미남기 주지 샘캄 응은바 집에 삼비 수주 니친시 차유부시 고추진에 나니 타바 진종 비숨 체타 유롱기 쿰지타 퇴기 캐주 응은바 세외 고추저 미나소시 중타 중신유부시 팅금 당진자마세 롭저체가나 사고지지 사바상기 공주 미리 응급중어주 로마창마 고추처바 용구유 티토니 고추티 미리 망부티 남기 추유니 퓨비 징내기 캐주시 문바 지기유 롱버지라 콤스레타 람지라 출루지 세바닝신 송은 유기 고조타 변종 유롱카소스 고조 첩당기 나바 중잠 저금에 송은기 고조티나 첩뒤 서론 주로 뒤로 군로 속이 차게 망부 유버시 마세 세기 등급이니 대류 정보 냠규로 지냠 되부소유 샴라 안주냠도 초료 고조시 세난도

我想南科西列汤行金卡起村部撇列江牡蒂大了居者肯日得呢萨提普唐婆灭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九库日日哈三塔别宁当日日坦车的罗勒基汤嘎了学年铁给可以呢顶国家行起 내초 가르리

고조니 망주기 나위 루가 심바타 젠베 튜니 다르 유바자 산이 티가 타동 고조고라 슈균 신시 유바디 나감 민남 닝간 레라제디 뇽네 데벌레 조낭 첸삼명미 유빈시라 정중 덴베 젠요 니바타 지기민라 비왕타 지슈라 고조시 주구유 닌시 군이 친조위 람바투 루부르돈 제동 덴베 추시긴 잠도 레베 비왕가 조첸부 중에 취벌럽당 뒤에 샤브주샤비 퇴디내송 군이게 티가 샤브주첨네 조낭 피덥시기유 유림민송와 니츠티 유빈기시에네 비왕타 고조 조낭 피위 텁시티 지무치신 지괴비 까퍼바탕 티제 군이 마르수 당위 슈수유부지 원장 샤브조 뒤에 조낭 피덥시바티 산에 강사르케비 제주민남기 비왕당 고조 전수수지 비왕라 뒤에 체비 샤브조 비왕 샤브조탕 민남 고고전의 체비 샤브조 고조시 주바장

lempu ma ka kong nian che du zhu ju gongba xu ne song xing ta par lo qi zam song yang lo ken min du kim du dar geb yang kim du dian ne lo ma chung xi dian jor lo yu tong yam zhen qin bu geba di zong pun xun ba wang la nang sar xiong tun zhu bar song yang lo ken me ba tang na xun di kim du kor xia le song ne lar yang lo ken me ke chang ma tang yam du cui war qin yang ke le ni 그 녀칸기 고자 자네 난투 주에 캉바 용수 테듀이 키킹 미카지기 종총기 치르츠와 침비 초유 잡네 나슌티 쿠풍타 도치니 쿠풍스량 튼두 깅주식지 쟁기탕 기엔기 편순 텐리타 포로아타 아차스와기 준제 체심바니 슈메급식시 농부 강사 당신 큰리 깅일니라 차라기 쇼세 남신유 티네 카키급 로이동기 민니 렙집도 쿨 퇴즈니 치치도 쿨외 동장장부 벌럽다르 메캄네 규신 첸절럽기 생마지지네 지주 소주와기 티니 튜 단디 난공균이 베트 총결와 식차네 갈립 지심다 갈손 조바기 겜베 존디엠베 냠낭식 낭미도 뇌요 심제 때문에 매번 걸린 이원 쪽배 개박과 체진 뒤동냠도 시들 뛴튀기 준신 로마 치신 규로다 날날 지통기 메토 시행용매 심친외 늦기 생맛장도세 탱식 조장 장부탕 미신외 총을 주딘 통설을 추계를 주신 유진 유점내 고추가 뛴티 우지지기 메캡토기 주딘 남치신배 급수 뒤내 마싱 토르 저서외 개바시기 장다 다신 유바 토낭 중 마시 파주기 미시 나쁘 개비교장 자초기 넘줄라 때나 미니 봉올라 착심 접두 개발 통 메크 협당제 고적 담당 개모 책장 지급 그 지기 기토니 감사 참지 유바 당자 라바지기 주 블블라 뎁 메겐 카야체바 당 집직 강반이 살라 주급

시벌 때급 기바티니 리수 틀라 지코 세와다 봉슈 칠라 샤네 게베카라 셰치 중세 상토토 난 뭐네 빠냠 틀라 대돈 개부 종네 호르민 귀규 튜와 식두냐 게티 게바티 몇셈 띵기 깨자 고여지 뭐네 대다르리냐 당세 초유 초네 낙바식 디초수 짱와티니 추난 큐베 냐무식 당자 매장 낙바예바 파르짱 그 술짱 웅웨 낙바 휴메 조모르 팔람키 겐베 인저니리 책입식 따유바 매 세와통 낙바니 편준 투츠 디무르 매드부 추가르초 민이 땅마 좀기 세나지야 미베 추기 낙베 조무 퍼초기 조모 숭웨 德차 강신 쇼버 경찰 규르 매 켄켄로네 정신도 추가로 초신 초위 저다라 듄특규 권예부 켄인기 충진 지신 원단 개배 총회수 조화다 자동 세프 로마따라 윌립 쥬나 링링 특규 직히 직 대바따라 규급 그 뼈무티 몰라 직배 디물 레부용 그 챙와 두취 권예부 수식이 중세 슈개바 양나 갸주 벌럽 강이 메신바라 강다르 군이기 대본냥도 잔네 펜주인 탐규다 초주이자라 갑리 추가르 초와당 갑리 깨나르 개바티 강바 갸주 팅을 수주바당 무 락바 추르 뜸네 벌럽라 그 개바 협선 제바당 무 고중세 띵투장 그 초주대 차이 조악하네 진이 용스지 그북 지진기 실구당 강라 시부 최당 댄싱 레부르 도키킹 매장니 기추양 사주당 진이 용수 지바식 인바레 예치기 민이 당마 좀두 그 레부르 지와다 렌기기 시럽대 구급송네 쇼안티기 라니부 가브리 그 레부르 지지다 가브리 깨갸신두 그 류추다 착심다 류기 제거다 뉴슈 제기 최두 용수 뉘바르큐루 나량 뉘부니 우주 냠두 제바드바르큐루 봄스 초지 볼로식 딱다면 개발포 뭐 챔바 수세바따르 믹당네 예유 두대급 추국하시에 개목 교신도 군일라 따신바 통와다 딜레 카직 디초수 깨겜네 온와다 카직기 락바 때문에 추이 생매 춘에 볼로츠르 유그 수된 매 그 개발네 락바 츠르 뒤베 코양 매빵네 타르와신 볼로티 추구츠 초수유 매고 고르신두 개충의 땡큐 시시 그견 개체 취직 시에바티니 인기 민다 야게니 대외 경민 매 퇴마도 매 퇴도학심 경미 그 출입 기초도 갭시 갭진 모동티 매 초수 땡신도 띵징스 껴바 마세 더도 몰라 락바 휴유체 매견 락바 휴네 랜로 매 민이 렘바르쿠르 타르모 촌참도 로아진 촌참 기체단도 립니외급 나리안 코트로세 초수 치디에식로 남수 진삼수 나지지식 통외 멸삼로 땡땡 코시 멸기완 용수 촉진 닝그 틱디 파도 주긴 개파티지 냠 갸술 초안에 나리안 락바 유유 체지 멸체단 기체도 쪽불 땜유 랩균 파차데 타르모 치메 띵도 대비 수달추루 뭐 체담 띵도 띠네 블립 랑가르 랑주일라 포트 주바다 강라니 랑가르 짱네 특린도 따시네 출랩차네 뭐 니수티 천수 지림신 양니 경의 기미 태존기 디니 띠왕도 중외 포메 지통식 힘바르네 띠왕도 중외 포메 지통니 진지 지신 따나 두바식디 긍급 지신 디마타도 예월 규루 개디 초안이 정주 힘배 왕도 땅나 대왕기 포뮤 지투니 정주 트릭이 벌립식 당자신 과도 메라 개차 지워식 힘바다 개디 초안이 서시 치무 힘배 왕도 땅나 대왕도 중외 포뮤 지투니 텐배 둥강기 차르바 당자신 뇌바 강심당 치그르 우토바식 개디 초안이 바나통 힘배 왕도

당나 대왕도 중외 보면 시도니 소찬 니수 깡바 추베 자춘 당자신 강동 롱에다 치시바라 동삼키 킹바라 큐바시 인기 텐자시칸에 튕겨바 강이나 영이 톡지치 슈크튼 강이나 제라 톡지치 슈크바 신도 망외 조페 이탭첼 조 강인 당 페바 강인 메세프 메도메 강다라 톡지치 슈크바 시글레이 제기론데 최두 메 대왕도 중외 보면 지동 팀자니 남자 토라 요콘 메바 당자외 첩뒤식 인식 대왕 코날데 랑기 뎌르 칼루 규탭 메바 식다 르심 니커 뎌베 첸 체시바 식데 르부 톱징 낭심 녀푸르 쿄르체 남양 체미시베 촌나기 다딩 대왕도 중외 보면 지동 팀이 지도 된다 신도 끔바 식 임베 심라 다도 찬나 나르수 용지 체장 면투 마큐르 단탕 체바니 라토아 카바르 키튜랩 수시 멜레가 찍지 니튜투 제싱 치잠 지나 대잠 리베 존나 시게메 심캄기 장유 니라 투베 지튜 리프심 힌투 메토아키 치산 투세 룽시라 카초아시 라도 카바르 토아싱 영이 수식라 카바르 갸바니 메시 Nyanshiki kongmu lupurtu lakto kabarki ditecha. Kimne gebe kabarji nyamne chetu lang. Kangla xina, Nyanshiki kongdu babar chinyu nyanse pohne nasu masuibar chinyu shakju chebarji. Me baba ni wangbu gyunji jiji guritangja kemu chimbu gebe ame pomu kyorangli kajakba me chimile kyan dupadu ji shishitang. Kabarki nangne geba shikam Sebu xena kipa dharma shiki geta ko. Geta le chungwe chunna ni rangshi jamle laksam takbe kar tadun tete lulu chik yubar nang. Me alian zamyang machin kong parchuwa ne tamnyo dewa chishin korang jikbur zogta meba xeba.

0: Shamla, Jindu Gube, Tse Nishu Dunin Ta, Penda Gabe, Tse Juju Ninki, Namshing on the Shui, Jong Minzi Kanki, Lotuna, Penda Gabe, Tse Juju Nini, Resin Nimata, Rajo Dara Tumi, Jung Tri Michu, Trijin Din, Joa Sir, Tuda Namshi, Nadu Tang, Chiju Jiman Koro, Tsemu Chelung Tang, Changsha Tang, Shalu Kuitu, Kalung Koro, Hunupta, Nubjang Gula, Du Lung Tsup Ji Kui Yupta. Jong Namshi Li Kuni Dangwe, Namshing on Dena. Mangu 차와초 사제 차시엘라 차와 지원에 차와 치와 법규타 칸 지원에 칸 치와 법규 티미스구 라제 맘코니 림시 남티규 사제 차시엘라 퇴자 법규 제제 샴라 조용기 총기타 총대조 카지기 넘시문도 쇼예 대사 퇴자 법니 림시 제맘 법규타 최제 마슈 앙창 구타 최제 토슈 앙창 뉴성이파 성주제 퇴자 법니 림시 남티규타 최제 마슈 앙창 시타 최제 토슈 앙창 주구파 능추 남팀네 림시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지타 최제 토슈 앙창 주영파 퍼입추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주타 최제 토슈 앙창 니츠송파 니동추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구타 최제 토슈 앙창 니츠송파 생각해봐라 칸추 포그타 최제 마슈 레오오 앙창 니타 최제 토슈 앙창 아파 커룹추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추타 최제 토슈 앙창 니쌍파 기질 칸추 포그타 최제 마슈 레오오 앙창 지타 최제 토슈 앙창 구파 부신라 칸유겸니 림시 칸무차 포그타 호라 림부추니 듀인파르 깁교 최제 마슈 앙창 시타 최제 토슈 앙창 구파 현재 칸슴슴 펌니 림시 젬마 포그타 누블라 림부숨니 시파르 깁교 최제 마슈 레오오 앙창 지타 최제 토슈 앙창 구파 암도 남팀니 림시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레오타 최제 토슈 앙창 중지파 덤슈라 퇴차 범니 림시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숨타 최제 토슈 앙창 주빈파 소조라 남팀니 림시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레오타 최제 토슈 앙창 주빈파 러리 남팀니 림시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레오타 최제 토슈 앙창 주주파 딩친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시타 최제 토슈 앙창 니슈파 포로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아타 최제 토슈 앙창 뉴성이파 만캄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시타 최제 토슈 앙창 뉴성송파 조가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시타 최제 토슈 앙창 뉴성송파 저유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조송타 최제 토슈 앙창 뉴접듄파 밀린라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주지타 최제 토슈 앙창 뉴접송파 나가지 남팀니 림시 젬마 포그타 최제 마슈 앙창 니타 최제 토슈 앙창 주영파 남린라 퇴자 범니 림시 남팁구타 최제 마슈 앙창 시타 최제 토슈 앙창 주빈파 퍼리 카무차 범니 림시 퇴자 부타 폴라 르무숨니 시파르깁교 최제 마슈 앙창 레오타 최제 토슈 앙창 구파 냐람라 차오 증오 범니 림시 차오 추오 법규타 폴라 르무추니 듀인파르깁교 최제 마슈 앙창 시타 최제 토슈 앙창 주지파 Begunla, Khan Simpson Pamne, Rimshin, Jemma Pogita, Nubla Tan, Hola, Rimusumne, Shipar Gibgo, Treze Mashu, Anchan Chita, Treze Toshu, Anchan Chukipa, Nimor, Nam Timne, Rimshin, Jemma Pogita, Treze Mashu, Anchan Chuta, Treze Toshu, Anchan Yusaksum Palguji, Tendi Namshin.
1: Tandani, Beijing Ki, Chuzung Abadagdaji.

0: 세지 인기낭라니 지손샤파리가야엄메장나네시 야부 충마서 공원 만들어라 꾸시는 거
1: 레스 러러 어시된 제와라
0: 꾸시는 거 러러

이난 내사 내디 레사 레레 짱 세계와 주바 첩치와 유베 된다지 땜바데 되는 엄마디 가다스나 단 내사 내마도 레사 레디 주고 말이시베 된다지데 디망고 춘제 송바데라 다가는 신기 준비 왕문난레 셴메 다가 송바데 내든 디고라야 아도 틱테바 진이지 슈그이 싸와려야 있나 딘데 송으로 와라 가당 두방 대신 인스 송어래 가당 두방 대신 인시베 치강 티라 공항 안도 십진 차와 타는 어디 슈버레디 티링 라양 안도 천수지 제바 있나 가당 두방 대신 인시베 치강 디 안도는 야 튼다 촌이 타는 세월에 당부도 가렸으나 거두기 튼 세월 주베 내려 니장 남인가바 중흥기 최세삼 연라 인주디 대낭보디 튼다 당부도 디디 니바디 가렸으나 레다 디양 루알라 레다 디양 거두기 튼 루아 땜발이야 있나 직바 죽으리세죠 직라 죽으세 직라 죽고 말했으세 전다 셰어 말 루알라 레다 디양 나도 콩어야 셰버는 시 두베급라 있나 내다 마도 레다 죽고 말했으 셰어 루알라 거짓게 따와 셰어 루알라 이내 자와라야 가르탕 두방 대신 이시베 치강디라 코알랑어 있나 전다 니버디 레다 디양 거두기 퇴세도 직종게 죽어요 바시베 전다디 코아레 세상 머시 딘데지 리데 공도 냥어도 슈버 능신 망어 천재 공부 캐밀레마레 당하는 신기 준비 왕무 레더 두베 튼덴바르 주바 있나 캐밀레마레 내도 디 태랑 안주 문지 근데지 최고민 토라 내 샴나 야이나 치크시지 최바 슈그인 조미유양 카드레스나 조미유디니 자지셈바보 남기 내든 딜레 짐베 문진세로 도에스네리 양마나 영인게자디 컨데지로 문진 치구밍태기 양탁베 문진 치조지 양마나 양탁베 따와지 시주베 치도인 내든 디꼴라야이나 공화슈버능신 망고탕 지원이기 공화능신 슈버인나 미죽바디 시바레 딩에 미죽바 출 캘림바 신년디 베든잠 시바레 마도지기 퉁으토 미죽바 죽바디 캘림바 신년디 캐바망부 요레 베라지 차샤비나 수두디지 유발라 무디팅지 무디팅지게 캐밀림바레 코랑게 제베레 솜다가 제바디나나 근데 송와르스나 커지기 레다 두베 튼라 죽바 시징 베주두항 레속시 궈바 라속시 로바 균첸 투메 꽉바치 숨어데 제다 레속시바 딘데 베샤제 팅선 라소 라소세 주발라 디더부 샤바두데 디디그마레 균첸 투메 데네 꽉바치바 인시 자외찬에 무디첸지게 미죽바 시바디 켈림바데 다가는 신경 아주 투미 셰룬 유발아 최대한 셰룬 나가 제베 투미 셰룬 나라 야이나 메겐 캠브 솜다게 제베 나라 쿠베 다와지 대난 요래 근데 송무대에서나 그런 게 거시기 레다 두발 주버 유나 하하레바 미이체바 제코다 최베 베지주 요구스 제바 카직 나라 셰샤스 자원의 요마를 숨어들어와 사남장 할래와 미이치바 즉 로다치바 딘데지게 배쇼가이유나 다 샤시스도 전에 주바디 메바지 슉침부터는 아주 땜바리 채버와라 강다 제자디 낭도도 가렸으나 요마를 세야되래 알아 요마세 제자 레다 두베 튼 땜바리 주바디 캐밀링에디 캐바디나 링이자 말해 망부여라 알아 망부여래 nga tanda kongla shubha tonzo tsangma pe zun tsamri, rwa la. Tao na tsangma loge leta dupe tun mi jukba ke limba shata che ke limba di meba dvesna diya ma re leta dupe tun tenpa jukba ke linye yang mangbu shita yo re bena nganzo pe zun tsam rinji di shu bena seto sumda nangla ya shenmin dunde ji sungba re 세다순다 근데 숨어졌으나 시두지 바스 다 고랑이 각자 가졌으나 시두 무디 챙지기 따와듯이 아버래 시두지 바스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九零二零三
세계 넘버 2 샴라 생규로 냠달이 전쇼규인 네가 리군의 베베니츠 산에 대개 되즈 다와구베 체니슈가 인기 나죠 계급기 조시 시진핑다 군더 펑리 연기 어레 중동 테럼프다 군더 멜라니아다 렌도 포장갑으로 참여 나와래 계급 리뷰 좁다기 중에 대외 인내기 능도 나르베 표준 초수 당대 진조다 청샤 자념제 멍시르 제베 기젠데메 탑주 딜링기 제와 튜무토 조교로 미드나유 시진핑키 딜링아라 로죽지 기지 라리아 화싱턴도 용네 어르르 계든 섬지 슈버시긴 다된기 섬지토 안주 라리아 중국다 어리 제외 인내기 낭도 표숨 초스 당대 진조다 청샤 자념제 멍시르 제베 기젠데메 탑주 딜링기 제와 튜무토 조교로 미드윈 제바다 벤조 뇨종 캬군라야 200년계의 중재 망부토배 계급립이 미마다 계지지조기 거수토표를 해체되나요. 시진핑키 중의 지회 둘럼니 외동바라바식 임바타 대니 로규기 폐조 침부식시 퇴종속의 세르기 초수규배 둘럼니 균도 격교 인신 강에다 진롱나소 채시 대니 장외 공배 조배 춘이타야 퇴유 내 중동 트럼프다 냠도 로규라 갱크루베 로돕다 겐심기 토네 중에 제와 공비기 로규토 숲도 미베 리우냠도 좀지 제도 유지 낸드나유 트럼프이 조시 시진핑기 다딩 어리리 계든 섬진나와 테니

0: 페바다 링네 응유제 십슈 추제 토르동규 아니 틀레 냠제다 펜준 꾸디 동규 딩습도 당데 링네 틀레다 유그르소 제유 틀레 냠제 공비라 꾸디 동규 총리 틀레 공비기 꾸발리 규르 제데 사곤다 총기다 총습기 링네 틀레 튠주룽아 공비 용와라 꾸디 동규 듄니 징내 녀종기 척도 돕쇼 치르 동와다 표종기 징내 킬레다 징내 튠제 앙알레 망와 증링도 꾀바다 꾸디 동괴바 제인 비징 치계계이 루블링 이베 게세 징내다 유그루 콩베 심주칸기 라다르 군지 리신젠키 라젤라디네 앙안주 종규르 유그루 콩베기 규림 추기 녀종레주 치르 동와다 첸제기 치답라디네 제주바라 튠제기 넘버 티베 망와 시도 토바 제주 인베 문진나유 차군낭 탄도 징류젠다 장도젠 냠제젠제기 가조 타종체데 라제사르바다 튠제사르바다 종남사르바 배주체교로 구대동왔다 중화이 표종수균식내 사두령신기지교다 사두령신기 콩비라 구대동와 튠레기 멍시 투림젠다 튠레제다 등급젠기 주제 토르동와제 체대 징내 튠레기 퍼시사르바 대회 망와 초바치 교시 뚠유바리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在国外的人家的各堂部开具苏里列车促进团的行动切巴的行呢中国盘南司机电部案科具切别龙岩市人家的开具电堂给您马拉几千年业绩温吞出在图列预巴塔盘南司机预定列队切别女部军切没法的切入性预巴市促进团国具切巴行呢人家起机密沟送塔促具给您面具的归塔面具给您新康给您苦有叠价切却按实际前期开具电堂给您马拉做预巴塔接下来业绩温吞出在图列预巴市此所跟送马拉铁人家起俺为温吞塔军退图别此所跟送马拉做局别军进行预警俄路塔在局了电台第二句俄在跟送切巴呢 中康日本的电台我在跟送切片措施垃圾冲突车局人心温度的七星区民宿大卫库拉的月片连根铁轨为大卫的大卫西片大卫库拉的月片全切地下从我见他叠加七星六个月超过结束局就没变图切的各自垃圾主张开切各都是春天大卫库拉牛津切片库有货主张年团的结果变化的给零点不切一百十一 파르난기 레베 체리 해공수 계지토 토마라 사두 체페 너르구 총회 레주 튜지타 레소 튠주릉아 체린츠다타 뉴므지 체페 직제카직 파르난스지수 제주르 체휴바타 카규베 콜람토 초디에 꾸주 팅만 체베규 계지토게 통매 체계 망부 중규칭 직지 니튜가 라제사파라 라주투바타 산니 망부 총휴 민가라 카듀 수리트 미세 크루유탄 산베 람솔레 심추 세규디 망추 민주 체공수 누르신 세규를 취십 체신규 我这 제바라다나 디신 숨바다진 기니웨 츠다 다류다와 기베 더주도 주지 유바시 츠다티 징미 크루유라 렌듀 제바규 미류캄케 균도라 심추 제바마세 파나스지기 튜윤 로지기 푸르규기 지미 류캄 츠르난 고송타 미쇼다웨 콜레 취십 체린키 균도 중유 지수 고송라제라 Tujikdo raju che di ji tu tu yun tikwe rinwe purju legan zhubwe kajubwe detan la gelin che para mangsi ding yu basi.
0: Diga legu ne bebe ni zu, sa gui para chubi bu ne shido chungwa ra xing na, talu cun tu rangye ki gigab ki chuzha zhug dun che para gui di gyokbo dang yu. Daba tangba ne gebe para genyong su chubi zhug dun te mungu goro tong juru chokdong gubje chumi sum dang de motu du ce tobe to ne korgyu che ju jun chong che yu. Dawa thangpane gebe para genyongsu rikaa ki chubi namja kyun chisumda gedo lagdara che yu. Gegebge chubi leja kejin ki namja gyada ngabju yi che yinbe Sichuan Bazhong Qingyu kou chuzu ki alay che yu tu soba tsu tuding yibe leja gagzui zu jun la gyongyuru nga guidi dongxin yu bata mingara leja gyaja geju kyoju la ligzub sin yu. Dawa thangpane gebe para genyongsu chubi leja kejin ka nishu zabge Sato legu zubate, naning lo shibaro legu zubbe leje chengbu le gaysin yu. Diju gaksumgi chudo genjin zhulam sarbe, leje ngui ngu kuidu changgara chokdun jebe nukyu sarbe jidi langguro leyu du pagyu cogyu xixin yu bata, te guji leju de gaji sumju tamba toru dan yu. Ngun ba dana, dawa di danju du, ngui ngu kuigi ngokdun ki lega changma ligrup tuba chegyu re. Gegebgi chuje leje zubo gyongmyuru bewa ta tuyusung su, 주리 딘자라 개닌 치베 신주 동구기 족준야 교부 체신유 닝샤 칭통가 신주 동구기 팅럽젠 교르구 레더니 개용기 케진이기 춘다릉 신기 레더식 임바타 민가라 알레 교부 체신 여진 카탕베 족준 남자한테 더 주베 던주도 추유로 숭라 리급신데 탈류 근두기 신주 딜랑안 젠토바리아 개닌 체교리 탈류 춘도 추비테 마조다 멍위도 제기 교르주 근두가 딩섭도 당유 다와 당분에 개배파라 개용기 추비 족준태 망주기 맞아 고로 통주로 겨다 숨지 숲시다 지와시 낭진 채바테 퇴 충분에 겨지 개주다 정중직 파리유
1: 디글레 군에 비웬네 추 니에차라 게시 지겹카 선교로 중래 칸키 로가 진게 차고 중앙과 고족배 조조 조외 선교로 용자 총도 접탄 림바 공소 채바타 총라 더구 토단 지겹 주게 제유 근그민네 로가 진게 차고 중앙배 신 랑게키 총제 초도 더구 토단 누바타 추세 칸교 토르단디 시균 하잔 지회 총라 탄 참배 더구 토단 게말라 투고 찬도 동구 시송 휴바시 롱아진게 차고 중앙배 전에나 개요 지교르키 총라 치모 조종라 공고 군내 구디 동급타 뷰세릭베 계획 도친 강교 조군 체파 사자타 면제게 대자 더구 도담라 슝류갸바 소기티 구지 계진 접탄 접 체휴 총라 더구 도담 지교 주지 선주르 진서파 주자 순바 수위히 롱아진게 차고 중앙배 신 더구 도담 체탄 덴바타 공별의 구디 동원이 계진념 도진바타 지규르타 고이 젠주 쿠린 덴바체기 춤데 말라 뒤치 쿠양라 토담냐 야부토베 벤주르 직시 뒤네 대규르 뉴덴 토바치 고시 모드나 휴 수웨히 춤데네 치르튠세 토블람 샤톤 첸테 유린 송녀르 미치바타 송녀르 치참 샤베 켈레타 게르게 소종 송뒤 쿠린 덴뱅아 춤데네 치르딘 제바라 구디당디 춤데 토 슈바타 마르튠바 닝규르 서수 용와 체크 송녀를 집에 공백이 부세를 구디동회 남수 투상도 동화타 채탄댄배 니지타 인공침진 부세를 더구토담 채바소기 채덥 초류토 폐주체디 능진남배 전주를 취지체내 송녀를 집에 부세토로 동화타 내주 치르동회토 배준 채발해 초매배 전주토 투주 초라매동교로 최두치구시 송유바시 롱아진게 차고 중앙 배신 랑예키 제주배 키왕라 뉴스 수배 내동의세 투지 배배 주지 천년 차도 칠송타 태동균해 장외 송화 소기 총예를 치고 윤투 천년도 동기김바시 뷰세 先把他 人空马回 내동의미배 초두 세덥송디 총재 전주티 人空토마코나 전반해 뷰가 역도 전배 구유 상부 뒤주로 강교 최두세 균바시 咸阳 게르톰랑 응고 제바타 룩타 미튠페 젠줄랑 응고 제페 팀진 자주 숙신 비와타 게르톰 기닝카라 더십 제린타 응원다 동화 소키 라제 누바체로 동화 송예리 제부 뷰세타 레출레 직두토 십세르 지수 체로 동유 기바시 라바르토 디부킬레키 정시타 지텁 덴비 차웨 슈르세 소키 더구토담 응아르회 체로 단디 디부킬레키 구송회 겐지 년도 단디 디부 벤츠로 사드타 균제 공벨 구디 동유 기바시
0: 디가 레군네 베베 니츠 로디샤르춘 랑게기 소준네리 군두응안 지규르림보로 체교수 침바다 제순젠다 링뉴젠 방매젠제기 곰덥 교수 친데 솔레벤주로 군제메바라 뷰제 토동다 서베 초스 공비 총유 니제린 제주 록두레리기 추제 서버 망부 용라 제유 링뉴 라도 카바르식식비 제순 수준 망부식라 세계 서버 중화대 장대 심주 서비 체배 속조 능립대 라도 카바란 님으로 총주 팅 당부 체배 뉴주 세준 대회 중화다 규동 대회 교과 중유 교진 님부 인배 철치키 양당 갸르도 딥지 팅 갸르 카세 겹갸 응아르신 균자 강야메바라 내토기유 라도 카바라 총중시키 능립다 철드 십자 접지제네 Rinnu Surin Parki Tunle Jida Jul Hazamki Tunju Rimju Jiyu. Lodi Sharsun, Rangyaki Ngundun Surin Leri Gyunjie Mibara Kongbeida Topcharu Chinyu. Dumzi Sashule Ngunbara, Dawa Gyebara, Shigyun Yengi Lakzai Tobe Surin Leri Da Chengzin Tunze Surin Leri Ki Panu Rinta Tu Tsungbala Kasusoro Gyaji Juru Da Chengjung Dunda, Gyaji Junga Da Chengjung Dun Parabada, Gyunyu Sarbi Shigyun Yengi Sule Paiduriya Liki Buse Juja Chukle Gede Sule Benjula Niti Chibi Dupshu Zubur Kyuryu. Nguandungi Surin Leri Nguandung Yimate Tandung Tungi Chidang Tengribjindu Gyurube Tone Tsungiyu. 신전기 직류 수준 띵시식도 교급 니마를 졸업해 악도 치숨점 난기 계속 곱주니 견대한 가수 임받다 된세 나가 치둔 하점기 그지다 제와유 민예 파라 랑게기 림지체나 멍시 림베 직류 수자 칭안다 촉동 하점 준심받다 시균 연기 수준 내리 켈레기 미덥 직류라 제 배주 협대 동세 주제 숨례 개유 수준 내리 균등아 제순기 초수 공배 침받해 게나게 소레 벤조기 멍시 땡도 침바마세 치동라 괴쇼 침부내유 더와제바라 시균 연기 소레 치동기 총소 지주진다 퇴총불에 개제죽지다 정중직 파르데 더왕아 뒤마라 청내 니파교 균초토비유 대낭지 순지제 튼제 치동 체규대 치조 유종 판을 조베 괴쇼 조보로 교류
1: 디글레 군내 비외내츠 사괴바르 예급 정시규탄 롭스부네 신도 총파르 신나 랑게기 치도 사바드네 청진변조를 켜공기 나좀 신대민의 소중 체교수단와타 대나 예용 청진변조를 롭소조두 우련조바타 비입치무소 라제살베 유체 룹지기 라링외타 냠제토바르 구지동화 토롭라 지수 셉수 차조를 체바소 추규 민가라 예용기 토롭 숨결라 개화라 청진변조를 기치래 조규바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인시에 공격자 제배 중국 개주 공배 등자 인슈 니도 니슈 저주 러시바레 응바라 신나 니도 니슈 쟁알로로 중국 개주 공배 등자 개다 숨지 소니의 정중 니심바테 로콩물레 개진니의 정중아 파라바다 개주 변주 뷰디 공배라 덴병아 그디 태비여지 개주 계급 돕진 조준라 편제 서바토비유 틀레기 춥신의 대비인나 니도 니슈 쟁알로로 갸즈 사타르 튜네기 바다 로콩말레 갸즈 뛴데 청중숨 파라바다 대낭 갸즈 레제 직체 수준 내리다 갸즈 멘제다 깅의 튠제 레리기 바다 로콩말레 카소소로 갸즈 주드 청중니다 갸즈 툭드 청중직 파리유 갸즈 수준 내리기 대교 뉴바 근두 댄도 침베 파당기 갸즈 튠기 진다 동보 나송에 돌제 갸즈 숨주 소니 심바다 갸즈 추싱 소레기 젠즈 뉴바야 균전 매바라 치로 친데 파당 로콩말레 갸즈 니슈 쩨가다 청중직 파리유 계급 갸즈 처진 띠네 갸즈 벤주로 심주 관계 줄인 쉬바 소리 제이 니동 이슈 쩨가로 갸즈 토 냐레 지게 냐바 미레 찬용 용법 정마 고르 치숨다 계동 신유바다 대 로콩말레 갸즈 뛴데 청중식 파리유 초주 튠제 고르 치제 균등아 망도 친데 니동 이슈 쩨가로 튠제 둔 치숨도 개개 초주 심바다 미래의 찬용토 초주 튠제 왕제 동계 니슈 접든데 청중 축신데 중매의 뷰리 지가르기 용공 티베 망와 고든 토뷰 니동 이슈 쩨가로 개용기 갸즈 유구르 레리기 파다 로콩말레 갸정아다 청중 구파리요 바다 유구르 초생기 주바 로콩말레 갸진 이슈 쩨가다 청중 숨파리요 지주유 니슈레 응은바다 니동 이슈 쩨가로 랑게기 존의 뜻십 체리 갸즈 천십 직시 심주 사르비기 조주 균등아 망도 침받다 갸즈 직지의 수준다 초도 롱로 갸즈 면제다 경의 튠제 리리제라 믹비 사다 튠레라야 튠레 진기 마조 균제 메브라 망도 친데 남망 진기 마조다 마자 도지기 띠부 경유로 초비유 소르제이 대신배 로직나 랑게기 갸즈 천제 사두기 중제 균제 메브라 튠받다 초딩 추십 체리인다 갸즈 뉴규 서바 청지 직류소 락제 디게라야 공베 서바 총 유지주유 순리 제이 콜라시뷰 저와 주주 젠기 영춘 남베 초도 롱록이 차조로 창외 말하기 배된 일주 레제 남자 당부 인비 디주 거숨니디 닥제 시직 젠기 디주를 리급 총왔다 랑게키 랑데 십수 제베 정중 소랑기 추지 응외제 최대 옥등 교육이 서림 파르동 수르비 제십 대십 체리 말아대 호자주 딩세 미 책동 이길 하점기 초딩 사공수 초도기 최다 리급 총와 갸조르 토더다 초딩기 긴감 증류 응시다 빛남 망외 비입 추십소 갸조 켜공기 AI 비입 침보 응어지리 용라 체유배 랑게기 갸조 천재사 되기 빛류 균제 매바라 치루 친 유지주유
1: 디글레 콩네 비원 내수 니에자라 계급 면주 견송 주기 다토바 증체디 추세 도회 면주 라제 사바타 튠제 사파라 미디 면주 섭슈 진공 응원라 땡기 지배 름루 수단 라다르 체토 진공기 남창티 라제 사바타 튠제 사파라 초체 마토베 콘헤 땡기 체구바타 뷰리 면주 사듀 중제기 망소라 페마 강교 준투바 체규 된휴 라제 사바타 튼제 사바티다 츠타캉네 네토도 튼규투파라 심추 사베타 십첸고파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궁금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소니 중국 남부 팅접진리에 푸깐 진회 주경기 로트 원배고스타 군편타 사투 튠조지키 이지야타 시디가조 제목이키 뉴규직튠 뒤쪽 튜모토 준신 유배고 중국 위샤스귀키 된자 강예시화 주요국 주표 더블럼 코든 제배고 우린지후유 루규기 링내키 링내 유고키 제삼 사부주배고 중국 랑코르케레키 아우스트루디아 피게기 파통드베고르소히 샴르 팅디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조나 중국 남페 팅접젠르 춤제 응원세 튜부터부티 중국 계급 주경말라키 대주 차르구타 그르주 튠조르 튠콩 꿀룬제티키 튜모메인페 레이칭웨이옵시 중국자투 키르기스탄키 중첩 제목화 바키 티쿠라와히 메린웨코 시진핑키 게시 경로 관련와 시비에 템가피에 키르기스탄키 원조성토 빅스키토 적신 대피나 중국 남부의 팅접진키 주의경도시타 코르규 댄치라 규짐 댄벽원히 제세 개비옵시 중국 남부의 팅접진라 중재 응원세 퇴부터불리에 중국 계급 주경 말라기 특주 차구타 규주 튠초 튠공 규룡 제티기 튜모메이페 레칭원티 콜레지 뷰피겔라 류기 촉피 중국 마비 코듄 제유 지송샤 바키 티고라오히 중국 남비 팅접젠니 중국 공전 단키 구지비 지소 정로기 팅접젠 인신 로갈 한삼신 중국 공전 단키 중국 미만키 네티티